0: 也就是说，这些女士，你奶奶女士，俺你爸了，让你怎么等我的书记王军正，你这重点的面临他没到，不，这一说说都是那么的批不适用。况且，票价里头高了，这就属于行政评级单位，各国开钱他，退休设备当个票价在去了，都是团结顶子批不他，团结些，团结才叫做他们人后面钱呢，叫人家觉着贵，我们被贵人做人护大钱的，票价原因得贵，当不大空被用钱，立即提外七万不贵呗，你说能不是？也没得出版了，人家做康斯了，接到的编排信誉，下部分自己一路上班，我年纪是我，提外我讲提拔的去了他，上班托出来啷不他，日给托这边某天，村多就都去了呢，提外自信一度往往是有，人家对嘛了，王军正，西林他南昌做准起位的派呢，西林浙江前寨他，前天团里派件着做了四星那么他。 老早那孟虽贵过千多那么嘛些，孟作及三家他全国三百他，使用我说编着当制作片件着最千多难的，只有区别，片件的工资了当在那么些的，普遍出现也不定过别刚刚那么些。南昌做准些不呢？编着了片件着就了，得有了区别，西天开心些日啦，另外讲编着了朋友用着了七天七百，闺女开心些些。王军正，南昌开心做准些有的片呢？阿准的女在他只贵活久。
1: 来着，广东说的那最听到那么些。况且，来着开心，并不是年年的过年，做准些贵些。村里当团了，可能没得过年，二准些的。别在了，当到年不接头，老旧当迷茫了，眼前不可为，人都不讲了。来着，做准些过不趟。今个五元交当，用着撇件东西他讲起贵些。今个么可能有送件的，来着全贵趟。这是二准，可就趟，娘们说这的，有这么十倍呢？娘们这都不起不趟。
0: 建个么送叫娘子汤，建个么苦肉椒酱才叫做滚蛋的，建个么偏菜汤，变成了偏菜人个团不起贵。菜菜色都有七十五七十多贵些，菜多了成本，鸭子、蛋白、腊子、鸭肉七十七十多么汤，肠子煎汤，肉肉煎，贵叫牛不起的，白菜托盘，肉肉才叫做得叫做牛点起贵。团结店家来团的汤钱起贵些，团长拿不滚多，团结店家来汤钱汤，挨着连着，西北菜都团结起起的。
1: 店家的特色点种几个不接近，你说那么谁？明年春节了，当年想看不了虫子汤，没到种，没到虫的，没的虫子。当么，老板们是想红的虫子，包种，长毛虫的，东鹏团队联系所说，王军正去，人们了走不通，年休三百八十，西林当赞助肉酱汤，明日团结，人来团圆，我的娘们，团队配件，蒙西老师说的来团圆，准备有听到那么谁？
0: 况且，当个那个三星电表都不晓得代表的西林队员被西林别个当做广播老将他那得了顶上去的西林当赞助组长才叫做教育内训练教不他，我这帮个商店堂多不晓得懂哇，那些别帮个组长才叫做他们自己不借钱呢，西林当赞助的七十三堂赞助的不晓得当托，人家当赞助训练当天都组长才不他，中华民族集团创办六十二位赞助机关是。 中华民族集团创办组队才叫做滚蛋的，第二个的解决建议吃不到东西吃不到的汤，接了几天就制作的出皮汤，第二个的苦肉中的，每日一看完了，平村中央汤别人，你们这才叫做滚蛋东滚。天天部队听过的改善，吃了了蛋滚行，天天行着来汤，那是变成了偏见火大东的汤，行来团子来南西北才叫做滚蛋东哇，团内苦着农村汤，人汤苦着吃了汤的。
1: 新来汤、人类、鱼果子、娘们这顶是不起不汤，纯粹比果肉、人不肉才叫做滚蛋动物。纯粹娘们变成了军队接到不起的动物。开边吃的的老鼠，腿上说话借钱的，没事看个忙做的通囊汤、鸡囊、店家那娃子腿都动过。明晚落叶村边，老鼠也不捏不行，开工老鼠天工跟着也不起不汤，队里老鼠天工西林了，可说叫做滚蛋蛋的。老鼠几百小区，滚边人心汤。
0: 听不了人心，得不得人心，这什么这不了，接着动了他。老师不但看病着为，准备急，没事可个忙做了，偏不体外忙哇，准备把奇怪把姐姐，你说那么谁？王军正他懂，他怎么阿东看都偏呢？那天准备新白，接的密码你多不啦？怎么那么谁？况且，那个人鬼王子啦，当真能不切呢？就是那我过去不谈，两个来不及了，我的动物，拆迁女士说的，这都怕团结起来。 店家当店里给制作苦肉什么些专柜，当时忙忙的 도시 우직도 제네 타선 도시로 동화타 대송 지급에라 소위 퇴상 소바타 센서를 대네 년도 도시로 다 막더니 버시로 동화 人类 타선 조준 지배 주제 공도 동화 제 제대 이급기 대자 야부 송 구비 내송 넘어 시 보종 참모 대외 종유지 토가 마보로 스그르는 급 완전 정기 서제 년도 균진타 수상 다르베 당대 스지 티베츠와 존엔 지급부터 자제 당연히 집에 구인심 직투인타 튠지 매듭 체결로 치드윈 세대 지소 정로 팀접 전기 변조 사본 조주인 후다 지급에 내송 넘어 시 더심 능진 완전 정기 닝지 초학하라 토베 준비라 딩조 한리나 마세 제메 레드윈 접조티 랑세양 뜸부 시 공기 표제를 등고라 지급 수지 시진핑 나오에 가고 계신타 뒤접 서베 당기 표정 지출의 대내 레드윈 최용의 진동치 구신 땡기니기 타조장신기 되는 호와 딩섭림타 송정니 타지도 도바치구 리슝기 신다라 조슈 셔동 구신 시진핑 뒤접 서베 중국 제전 대비 제조 정로지 공부 로정타라더 지규티 첩세계 랭게 조로 지내 자제 당연의 집에 디나 캡에 체리다 퇴비 직된다와타 따뜻마바로 군진 딩섭 체조로 군디 동규티 푸섬지 TSM 电도 동마타 당시 소송 락레는 수비 레드는 군대제 동외 도시우 첨부로 결혼지구에 첩세 인내지 지수 제로 동구이시 망조지 과대라 신라위 교제 토니 당기 서두지 흉다 지조 시주 시림다 미지가가 망조치 지자 야부치니 과도바타 내도바 신도바 된교도바 제 인내지구 인제 코르주 제로 동구이시 장동아 장지 레드 조용지 변조당 지조 폐지 동외 균형 출시하니 삼시 循规당 심주 군대 동급부당 내게 동의당 송제시내 동조 체조로 등진시대 당 중앙의 특수 규리당 장교조 동의지 내게 랑지 라더라 체내 편제 동조로 결연 지급을 제제 내송나무시 왕준 정기 동진시 동조 체조로 직조로 군대당 내 변조 유진 대구당 비다 공비 용치 멍시 대문 대구 대양 지용지 계급 대자 따와 대문 주 구이신 니의 균동 체조 타종 체대 지소 조정 지배 주제 초용의 공도 당내 중화미래지등 소본 조교로 군대 동화타 뉴시 숨지 롭수 자식 딩서 빼내 튜엔지 당 대닝기 첩세 당 지소지 남부 사대의 동구 폐제지 성시사부 차장타 양타 초용 제지 권내 라더러 지 구이신 상급 숨당 편도부 지기 지랑스 타종 체대 유법 당 뒤모 당 개주인 서브리 체내 人类 당 유걸 튜엔의 정보타 天天 行走的 不止 李东采取了工地当托天空地的这些编造的这些当撇的这些了全部起归监控工作当宋江做起了宋江他将其归行监控宋江给他在内部送的日修龙松他在执行了袭击给宋江他教育内就将采取了这就是成功写的德国写写写别出这就特别那天就这采取了等身写卡了宁州天宁撇的东西了工地护大当的 연금 시비에 다르게 동외 지배 주제의 균세 매버라 홍돌 동구 마봉 뒤뒤다 미마 대구 냠진 타대타 타다라니가라 덤진 제주 타종 지구이신 타섬 습근 조정 시슈 체로 당내 타대타 타다라 멍주 지에게 자주 라다라 슈친 제대 미지카그 미마 라노메베 기혼 송케타 디진데메 김시 중계 자주로 지된 지구 닝진대니 조용지 조조고이 응외베쿠이 맹원에 예급기 남장기 전조류 체조로 협조주부탕 예송 후다치 구이신 지용진 누시 섭도당내 장도비 내분 뒤배 간리체대 장구용아 협조주부탕 고요고당 제도 후다체토 유림용소 레즈대랑아 조주인당 고림대배 권에 라더로 톱조롱 예송치구 예지당 제난라 고이치배 주제 균제 매바라 공돌동 구이신 결조를 대내 폐제지 가지스부탕 고열 대내 폐제지 발동세로 당가라 퇴내지부탕 총결당 총수님제 망송계송 시름 조정소 조내 협공 교주 자교로 지교로 군대 동구 총열 코리오 리우스단에 치조하라 고이 지수 세우러 당대 쾌공지 폐제지 낭제인 구수 윤두 폐와 지구바 제제 내송 넘어시 왕전정기 시진핑기 당수 공부 롭정당 라다라 딩설 체내 당수 레드인지 지용지 추세 윤세 매바라 토르동구부터 시진핑기 당수 공부 롭정당 라다라 사주티 등급당 내친 두급시 정기 첩세계 랭겐 개진시도 지내 양탑의 시든 내제 따와주바당 라랜다주 송제의 당섭시대 세신공하루의 도바당 제도공하루의 내제대 lobjong ge pianzhe,

0: 중국 공전 당기 구체타 중국의 캐주 댐배 지초 링루기 름루 미리 사콘 랑견 름루제 타경 체외
1: 샬롬 남아츠이 죄된 조비 지다 세베 난세디 신신나쇼
2: 조네 체괴 냠뇽타 삐초 띠뿌디네 지다 세보치
3: 생교로 권대 군총 리젠키 죄된 조비 지다 난세
4: 샬롬 링게 팅디 죄된 조비 지다 세베 난세 나응을 남아츠 장람 띠송 칭게 사츠 윤덴케 초외 걸키 첸좀 고제토 장람 띠송 레라슈 튜디 헨좀 초와기 제 크브식 년전슝이
1: 생렌제 야숑토 라사 총제 뉴 크서 장람 크중케 토서 담보로 덴제 조가르키 신케 굽디디 지네 사토 뉴베 심튼 드바 마팅딩시 그 루시 쇼 예바르케 신슈 노데다리 콩키 야니 샘튼 드바 카츠 잠지미 세포 튕김해 니디 지마 타베 갑수 나니 사자니수 레가 시디유베 로직라 팅 카제리 튕메 니 샘튼 드바 직뉴네 나니 라사 종드 냠토 기주루 구네 되지 갑디드 남시 닌다레 샘튼 드바 데 통주 총나 다수 군디 렌좀 총와 제안 냠베 삼로코지도 지 덴제 드가르치 서고 바르티다 주입시 덴제 드가 타 로상 드룹니 장람 댄수 진행기 사조 인신 타로 코니 년대 전에 로 주주 조유 도매 로 주지기진 콘조 남미 시보 로 시보로 사자 로갈 수도 유유베 냠좀 시바니 콘조 응원에 전화 예주 식상시
4: 갑티디 나타 산다 포모제 총결 숨토 초기기게 제 로산 튼주께 대달 시샤 제로니도 고로르 초베 장람케 름티 시보 미고 샤르동 톰네 로숨송에 급소 콩니 톡제 총시 Lotier, Lot Nishuzadu Lebe, Losan Tunjuki, Superme, Shidong Gupy, Nabjungadu, Simbe, Komo, Janglam Yamsu, Letu, Dangla Pupzu, Changmar, Sobatene, Zemlinki, Suburb Toshuki, Janglam Lumtum Sungshin Yu. Lot Nishuzangi Lebe, Dinzi Jogar, Komo, Yubcho, Kutup Tumbu, Mitun Koro, Legati Yubta. Detule, Lega. 하자 양부식 유바다르낭야 턴토 레가즈지 마오에칼 갈레카고 옆시 로티 다와 개발 공시 디조 제베 란조 롭진키 튕규 치제네 응시 챙가라 민토교 유토 콩니 통마 체바타 로산 튕주기 시엔라 덴진조가르키 카바 앙짜식 티신 테네송 군이와 제와 망토 친옆시 제로니 도주르 도주베 체주니 콩니게 코몰 닌티 라케 라이옵시 닌티 라케 랑갸 사조 로가르토 데베 니츠르 균도 데니 총메바타 심교웨 고소 로산 튜두게 덴젠 저간라 응니게 레가 야쿠체네 메고 난키 드브 딘장아 킴토 로토바 체그 테다르체나 응니 로가르 데베 초와티 튜닌 데부시그리 제시네 심수 동기유 Ninji Che Jigi Lonibar, Pomachewa, Deya Gibji. Gaptidu Lege Yinki, Losan Tundu Pomotan Yamto, Ninjangata, Denzin Jogar, Dawa Dune, Dukum Majuar, Pomo Lasa Yube, Gangun Yila, Dayung Chetu, Jibji. Nangmisumbu Chongir Sumla, Tawaki Gudu, Pinzun Kabar Gimne, Tendun Sewani, Tublam Yakjitu, Kuru Yubji. Kabar Gubjigi, 这里东岔区别在我谈不着语文文章蓝白了出自你修学长古地域别洋洋车别给我去滚不出去俺就谈着为初年期待你将蓝来了寻根去金山长面给云天给错日了配给列车来送忙不春秋时间日这电子这个去三块板提到了谢谢落地科军团队呢
1: 昨年我们同为人民群体年龙党委人民群体年龙党民我们同为你们要提前去看不明度及电子主管去陈述情形提到信息你当前面就是罗罗所谓将他们去努力蓝地托马的还是将他们下动图的年终结果作用是第二年龙局该这学个电子主管去罗桑群众了还是将他们下动图的三角让给同群的谢车个罗桑群众去 통충, 고갑 총재, 내년 냠토, 팅지조, 실례 잡입시. Nidong Diyami Chuyangan Loro, Denzi Chuyagar, Nagchui Leisha Du Leidyu Chene, Mekor Shepshu Saja Dewa Tha, Sazi Di Diyabcho Khotru Lengi Khura Tha, Losan Tundru Lariyang Lhasa Leidyu Chene, Dadong Sova Shidu Gyuribashi. Dine Sun Khunyi Di Pata Diyan, Jili Sumdia Lhazam Tung Tu Chinghyu. Jili Sumdia Lhazam Di, Mekor La Dezi, Chuzi Sum Lhazam Na Libyumwe. Wenyang, Losan Tundru Di Gen Kurwe Jaglam Ti Shepshu Lega Chama, Torin Su Chi Guba Tha, Timto Lo Ji, Lamzi Ni Shurdi Yubi. Denzi Chogar, Nagchu Ne Khorcha Che Di Timto Lo Gap Diyan, Khon La Sumbo So Pyo Dime. Dedin, Khunyi Di Nyam Tu Jindru Mundru Chebe Duzu, Ngar Si, Hajang Nyung Nyu Si. Nagchu Re Lega Che Ne Lo Chuk Na, Denzi Chogar Ki, Lega Cha Chi, Gabri Lesha Ke Guandam To La Ne, Mu Na Tu, Gyang Rin Ke Jaglam La Ta Si, Sem Na. Tata Khoyang Pechir Tata Lohdre Wotu Shibshe Chishi Yungi Ji Nyamdihyu. Pata Chili Sumdia Lhazam Ti Masi Tha Rinpo Teza Medya Khunyi Chepara Tawa Jigzam Gu Gujiyula Tana Tile Diyan Rinwar Gujiyu. Chalam Toke Mekor Chizam Tueba Tizam Ti Gyo Suchimba Tha Lamdiyu Ti Babzu Chizam Junba Tizam Ti Lik Suchimba Masi Khunzo Nangmi Nyamzom Ti Tugab Diyan Tiwe Mangtu Chihyu.
4: Nang mi nyam zom ki tu sang gao wei ri. Nyam zom nyung la che che mang wei tu zu na pomo che wa dian yang ya hen yi ma se be pomo chung chung xing ne rim xin qian bu cha yu jing. Ting ji jin zhe min zhe che xiu tu dian zin zhe gar ki dian yang ra qian bu cha ji le ga ka qi zi yu tam xi ti be ge le dian yang ki. Ma qian bu cha ji jiang lam tuo le ga qi ge yi xi lian ge bu tu ge. Kong hang sang ne mi chu wang mi to xiao li yupsi lo ti da na din jin zhe ge le ti ge wang ke da du po mo da gu mo chung de po mo kang ra jie mi yong a nian be sim zhe qi ge wen ya po mo sim na jiang lan mi pa ma ni ge dian sa xi ge lo san tian zhu ge ne zu ti tue ji sim na jiao na qin bu ge ne ma zu lo ge de be ge du le tian gu qu song xi xie yupsi. Jilu Nidong Jubye Lor Pomo Chungwa Dianbe Yebe Nyelam Gyu Gyeche Shugup Tewe Tukdu Ching Yubshi. Jilu Nidong Nirje Lor Dianzin Jogar Lhasa Legyur Chene Lhasa Pupzu Nume Lesu Saganki Lengen Kursing Tue Tene Song Kimzan Chungwa Te Sajang Mangbur Logar Dube Chowa Te Sine Jukdi Yu. Kenzum Chungji Ge Sajunyi Ngarsin Jaglam Tha Dewe Lele Shu Xin Yu. When Chi Ni Ni Gi Tao Jube Chi Juni Nin Di Chi Gu Damga Chi Bi Taja Chobu Janglam Tao Gi Jube Chang Me Choang Pusum Chi So So Du Yu Re Wa Yu Ji Xian Xia Mini War Ki Parda Chi Ni Ri Song Ne Pian Jun Ji Le Ji De Gi Di Gi Dian Be Cho Wa Ge Wei Tu Sang Di Kong Ni Gi Lo Ju Ji Da Da Gu Yu Shi Jilu Nidong Nyangan Lo Lo San Tung Zhub Mekor La De Ti Siling To Xiong Tung Zhub Bar Gyu Gup Jam Ki Gup De Tua Dung Gen Ni Lhasa Ne Nanjing To Luang Gen Ki Gushib Liu La Yin Xing Gushib Liu La Gi Nyong Zor Se Mu Lo San Tung Zhub La Chobu Jiang Lam Lam Yu To Ngo Ne Yung Do Qin Bu Chung Do Sador Jiang Lam Jun Bar Mu Xin Gang Ye Qin Bu Yu La Jiang Lam Dak Yong So Ba Cui Giang Ga Le Gyeb De Dak Yong Ya Gu Chie Do Ji Xie Yu Bshi Lo San Tung Zhub Ki Te Da Tui Zhe nga thang ye san da jang lam le thum bi si the bu she ba tha khong gi mu tu gu shi liu la le jang lam le thum be dim bu chi shu ni zhu bu chang ma de tha nga kim tu ju ju tha ga zhe nga nyam zum thup ju ti ri ji xie xia
1: sen lin de kong lang na zu sen zhu de ni jang lam tin su xin ke sa zui yun de ke cuo ye guo ji chi zu gu ju tu jang lam tin su le la xue tu de lin zum cuo wa ji xi ku bi ti shi
5: Zonai Chiegu Biwi Dangtar Kisi Qin Gwendu Sengkyur Sensei Longchin Kitipu Tata Chiegi Sensei Batini Penjong Longchin Nintile Kung Pege Longchin Ki Sengkyuru Gwendu Gwendung Xiebe Lezhin Yin
4: Sengkyur Lengge Xiamlanga Natsu Mutu Che Loga Sogui Chonggir Tu Yurne Lojo Sungring Konggar Zong Ki Benjur Tanji Zo Pige Gwar Ki Diling Goje Tu Nga wa kye tu se ne wu dong du bie bong yar zun jang lam sabar gyu ji kui bu shik nian zhun xiong yin.
1: Seng lin jie, ni dong jami ju zhu lu dawa nga para loo se gui chong jie tu ngu su gyu xin ta para lo ju song yu. Lo ju rin, gong gar zong ki Logosagu, Chongje to Joven Lechungwe, Siju de Pembata, Pide de Koga, Tamzin Nimbuchede, Tungu de Buzeta, Saba

0: 老，那么恁个，特定个来采纳里呢？我根据性，我那做定居年度个里呢，托了罗马采纳纳牛喂，跟穷大啦定居需要。现在开始看上了呀，定居贴个这个水质冷淡，他能行可以脱单索个呢团，罗真南贵光不呢，来前台东七百个人拿了，来前去贴这看望场，来我给估计出个送啊，你出出趟，来我给估计出个进啊，短短过年肯用个节，我村里采纳了呀，小能够个收银了，我那催牌去写把这推拿看呢，把啥来着？
1: 唐能新给呢，查着恁给给伊那里偷些肯定有呢。这个给南北托呢，我能催铁东看哪里啊？湖南的这个有了，铁团三不能给呢，光家有不休。看哈家，看了真会说。谈的你，吃了了，偏偏得罪人呗。熊狼跑，狼哥还将忙不要谁？且咱看了我听见呢，咱个马军班，狼哥铁上当那肉呢。
2: 其实，狼哥藏了几亩油皮呢？俺就认为，古肉呢。
3: 也有那边过年，狼哥打那米呢，俺就种地里，田里经常偷些。
1: 电价一安年，狼哥打那米呢，俺是他们本钱错，田外落地旁边容易些。
4: 罗伯基花个两天几期，给不着米，俺别能催去，狼哥用了，年过说是。
2: 城中土脚天气起，初夜的紧张，麦拉都当为吃过麦子，地拉俺准备了过紧说是。
5: 三线麦白五处节气，推最最难七线白推涨那边，人家采收了早些天时。
6: 一日米，这个米啦，没得经验。
2: 听路了，这股人采收了这股水不淌，几重烟。一日点白追水机，西南电价了，盐林吃土。
7: 听路了，这股汤。
8: 这个那么松子，一日点白，活动能够，吃零又不休。
9: 那么，恁个前头俺那做天地金猪贴纸是为了财务施工作业了，跟从那啷看不上，晓不得来了个啦？
10: 晓不得来，人家跟我们啥？
9: 老跟从那啷看不上？俺那做特定给金猪贴纸是为了采纳老了呀，给哪个呀？金猪贴给，洗车开始特定那有哪了个啦？
10: 那是那是，当年，等起来我们那学校糖果店里呀，年里呀，俺做这，俺老不在地那里呀，推的各地的店家。
9: 哎，这店家成规定的起，
10: 嗯，
9: 价钱三百不六十块钱，是，嗯，但我做谈的，嗯，就代表那里啊，我做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卡给，就是这个罗马
0: 야 직 직 좀 제가니 야야 진부 직 수술로다 먹고베티 이제 세시들이 되어레스다 간다 간 인자 로마티게 있는 규글린 차베 젤이야 먼저다 로브즈 체모야 직 도글라모야 직 먼저다 다바 단데 초베 나로 단도 듬바 기에바스
1: 제제
0: 단도 다와 니즈치 제단신의 구베 세부 직내 손버르면 달랍 초고 요마르바 지단 디디 다와 니락츠 직 도스 제제로메 디게 니스 게디다 김자네 차신에다 갈레 겹수 지 규니 하고 다샤다 라도와 고와 죽네 교수님 도와 라 즉 니가 다시님 로토 간좀 치슈스님 로와 아니 타나 칼로엘라타야 지금 칼로엘라 라기기 교련가 이제 교수님께서 같은 얘기 아주 침장게 다 제 보고 가르친데 요번에 밤에 지금 녹화하게 된 얘기다 된 얘기 내주들이 튼대요. 세상 뒤인도 다 뒤 주주디 나로데 다른이 지 레네 나리아 뒤 대배 딘데 나리아 내주들이 통유유 아니 지 라우터 톤 차바 아니 교련 차바 아니 공사 릴리아 아니 로마 파츠 앤 디스타 먼저 캠퍼스 내님이 디 계제티 익셉 나야디 만한조 티베이나 만예 나로나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치워치 이제 장라동제 아니 바 참추 참제 아니 버룰이야 내줄 하루야 직체르바
1: 어
0: 니네이나 도스지 모저도스 나가 모저다도 야면은 로토 모저다윤데 아니 로토 파츠 도스 간좀치도 아모지디미 파츠 요 진짜 아니 라게 유메레 나오면서 아니 뭐지 지다 망치 뭐지 도스 제제라고 찬 진짜 아니 지 강바 콜록 하고 난 다시 가서 갈 뭐지 다시 교조 녀봐 이제 제제 내줄하야 그냥 드린디 나래야 남도 계지들이 균이 메스 이 문제 문제 안 좋지 안 안 좋을 래서 나로래 내주든 이제 다 레뉴요르 저당에 디 병을 그 뼈 벨레데제 텔리아 지기 친구들인데 진짜 직진 뉴년도에 직 된장 친구스나 자다 직 된제기 태지기 친구스나 자 된제기 소치 갈야 셰기 인스자 지 부부 테린 줘야다 부부 직 모자당 줘야 된제 갈야 가르스나 말아주 부부 조조니 랍데나리 규름 부대제 지조 갈야 진이 님유여 말이 니네 모자당 친비나 모르디리아 모르디 락제 대기적이 공도 취요 말이 숨내이는 랑가 테린디의 침비는 랑가디 대기적이 규요 말이 신내이는 용슈래 간조 랑가를 모르 파티 주그리 예제 침부 포 주그리 라기가마
1: 진제
0: 토부자 주그리 저단 디인디 딘제가리아 먼저 응원과 최고야 돼 계속 시부를 샤스
1: 디는
0: 아주 지 큰연에 아주 지 진주 지디 짐주 챔버스 챔버지 지 지자 진제 나스나자 아는 건조 디구 카드 왔다 다 드리켜서 건조 지 디구 와 지미게 오연 행가스 이름 디미게 건조 다 챔버 진제 카게 엔데 토게제 진제 간에 된자 도덤나 님은 구여 버려봐
1: 도도라
0: 진제 이디다 진제 간에 야직다 지 넘버 잠 멤버 와 좀 등을 랑 비게야
1: 단달에
0: 내 개별단에 친구 여치다 내 개별간에 된제겠다 부구디 도스 제제 뒤뒤지 대대배 간에 답배 타고네 르브나 제제 배티 님규다 갈래디게 겨브다 저 되스니 소치마
1: 타치스
0: 선상 대장자 되스니 소치셔와
1: 다
0: 세모다 강토 말해들에 용원자다 지 디가냐 직다 네주 말아야 디가조 대배인 개참부십지 레샤스 비나조 직 뒤대배 정일에네가 디치도 잠디데 내줄하니 먹고 열에 지 모르다치 안에 보고 라키 메와 모르다치 디피게 각돔 제탁제 세코인디 디강냐 강냐 체루르 강냐 체네 디피기 날이야 차도 날이야 예제 법에 루규 테디 그래 루규 그 체디 아니 지 아자 모터 생이름 아니 갤라 구지다 부디 비기나 교회 개발 생이름
1: 저거
0: 계지 개그 말 생이름 아니 간조 남자 쉬지 레디도 와 남자 니네 간조 지 네가 탁세 니네 최고도 네가 탁세 니네 마체비나 간조 디날 개가 다녀나 인화 발차사 시 그래
1: 뭐다
0: 김자 나로레 네가 네가 대 탁세 최고 열이라 왔다 부구 지 밤에 다 nga yikde dan susam, pame ngu zhe susam, nga ra kwa zho nyitun na zhugun yin san zhe, ane, jik teri kiasi lakto khaban tep de tak zhuri, jatan di yindu lakpa dhu dhuwa jik nyam zhugi, jik da jik ganggo danya la sopa tinte che che, ane, nyi shu sum shu ge
1: che,
0: anzu tanda jik tinte na lo le, rwa tinte na lo le, jik moja da dunga ge du, ane sum shu ge myo dine, mi sun zha lo pike, dung je pike yu she du, ane ya nyung shu le gangba cha she gudu wa, ane guo de gu re nyung shu le, guo de gu re, guo de mne ne, ane mi ji dan che ne, mi zubu samlu dan de gang guo gan li yore, ane guo da shi da de bine, mi chola dan gu re wa.

0: 다 칼로베 생함 칼로베 모토타야 그 코류 코류 사드냐 드리디나 코류 사드 가르스네 다 칼로베 디다 즉 나란주 지 랑고 군시 구지다 된데 파주 거기 지게지 세단 갈이야 로모고다 견주단 데 유비나 아니 마데 차 사브로 와 이제 갈이야 지 코류 갈이야 마데 사 아니 칼로 가지 나 갈에 된데 게네 나야 지 톱단 등으면 돌아 봐 나야 따다 드지 되게 나 눈주 나 문도 뺏어나느니 견주 나 민도 사베 된데 게 지금 나 게레 된데 체제 아니 지금 저 주고 다야 갈이야 거긴 전부 차주 그래서 차다 대주 있는 당부디네 숙시 되다 니외 되는 생각 되다 숨부 되는 코류 간에 대단여야 디나 만주 세업 차고 이거 당부터 잘 주의 니외 되는 디나 로리아 가르 차고 그래서 칼로디 지금 뭐다 당연도 디 라기디 직디 튠베 랑고 되다 텔리아 직 튠베 라기디는 튠고고 여레스 디 직 튠베서 니 주기 랑고 국가 니슈야 개부질이야 가르스는 안타세우 거기 여래 안타세우 간교 먼저 들이야 라기 당부디는 에 당부디면도 신다 저서 거래 여말에 직튠구 여말에 저다 대조 있는 아주 인지 민지 직튠부 좀 개디 직만 튠부 이나 아니 니제 하드레 감 구자줘야 니제 보면 니제는 니도 개벼 타나강야 님 좀 막 개부 차줘야 이제 니제 파주 우리 저다 계란 내주 딘제 질리 딘제 규 딘제 딘데 딘제 비가야 제우딘 데스 포고 요딘 안조 지단 채는 안조 짐준 알로야 교다 제위 교진 지 디날이야 자퇴 직시고 요래
1: 오즈바기라
0: 쥐람 그 자퇴 직시고 요래 디네 조교 탑단 자퇴 직시고 요래 디네 덴자 자퇴 직시고 요래 안조 지단 짐준 알로야 지 카지 짐준 레절하도 데 자퇴 가리 게임스 자퇴 전부 시게 주고 요래 자단 디날 당고 쥐람 쥐람 선다 라 카르스네 카와 메겹스네 옆총 말했으니 하고 가와 계고요라
1: 뭐든지
0: 그봐 나 주님 등에 요마를 봐다 그봐 모두 땐뒤 타마 마티 스네 타마 다가 튕겨 봐 그봐 타마티 가야미야 지겨 디케나 주님 등에 요마래 디 주님 자동 계주고요 니부터 가르스니 디날이야 규제 규대를 때제 제우디 다 짐줄이야 저다데 규 가르스니 규랑 뒤니야 짐줄 짐루다 간주네 로마우다 계바 간주네 독절 침바 간주네 틸름 담아 튐베 저게 쳐봐 그봐 간주네 격자 춘지네 개봐 그봐 간주네 된장 샤무 마음 신이서 된제 교 딜레 된제 안 짐줄레 주 파인데 된장 샤무 마음 는 고답제 아미드 촐라 주고 여봐 고딜 교 딜레 된제 제우 용브레 디차 디이는 간주 제가 타느냐나 인고 관시 소래 디 차자 디 자든 지그리 디네 자든 숨부터 가르스는 디 나로리아 저쪽에 탑다. 다 저쪽에 탑다 수든 안주 디나리 냐 대리 그 주기스 셰인데. 안주 계주 랑고데 카지기 땅 안주 모르다야니 차르샤 콜루니 시르샤. 그봐. 카샤가 초구고도 와. 나래 핀데지 뉴네 제베니 디그리 디 뉴네 디그리스 다 비기 제 생기면도 산데 초구고도 와.
1: 그봐.
0: 초구 구구 도들에 캐나 가르스네 주기 랑고나리 미크제 루고여라 미니슈야게 루고여라 국가 니슈트루 있는 니슈트루 루고여라 디 가르스는 갸가타니는 허청스고라 허청 허청스는 미 몽골 루두니 딱히나 나게 기르주 랑고질이야 미니래요 말해
1: 딩그
0: 모르다니 있다고 모르다 수대 미지루 겹로 국가대가 동바로 국가 동바도 어주고르다 다음 아주 디인도 슝로가 툰두 딜이야 원교 간에 삼르단도 민문구룬교대 니엘 원교 나오르다 원교 탑단체 그래 딩안주 지단체네 짐주고 시제스나다 만주 덴작 시제스나다 쿠셉스나다 아디 치소다 덴자리 지구나니이나 디인짐지 디난 선배나디 요거래 디콘주니엘 안주는 유지주란 거 처럼 예수도 지지란 거 믿음나디 루주고래
1: 민망부스서 긴기
0: 망체기 미 지금 업주네 개주 세시 세고
1: 어디나 레슨어
0: 같이 지주란 거리야 국가 가세래 콘주 미체 게네레 하고 민도 미갈아 세기어레
1: 라즈발
0: 그러와
1: 지지
0: 차단 아주 뒤인디 아 뒤 아 뭐저지 민문글루야다 미징이 직다 국가 동보 어두니 전에 민문글루야디 녀리아 원교 지역 탑단 제고레 제자 디나리아 먼저 자된 숨부디나 원교 탑단 제야가 자된데 디나리아 랑갈리아 직 커도 그 원교다 디네 튜주 그 원교다 디네 장갑 마음에 모자 원교다 봐 디네 태교 그 원교다 생겨 좀 디네

0: 겨다 테레 전에 겨가 원주 다스 제 원주 먹고 열에 자단 디인도 디나라 원주 그 자든디 먼저 인지 민지 톱단지 제 오래 자단에 디나 배샤야디 주 망한 롱겨디다 디 주버칭인라 맹겨디 인지 민지 캐나 격 격지나제 코나나바 니엘다샤나
1: 론스르발
0: 코나나바 기부십지 열이나 키란스바 기부십지 열이 당 아무리 친지 이 권은 모두 첨부를 비게 민망도 하실로 샤선 디베트 게톨로마 교 게친제르바
1: 아
0: 게모듬나 통제때다 마자제비나 아니디 하장게 먼저 전화마다 차디어레 제가 대전에 급이 있는 먼저 즉 추고 된뒤 대전에 된작 삼려간에 대전에 하장 개첨부치 차디어레 아 디는 자된 날로 자된 카체 숨부들이 카시부디는 갈스네 된자가 자된으로 봐 또 된자가 자된은 땅 가서 된자 수도다 야체부 시부차송아 같이 그 된장안에 모두다 스디레스케라 레스발라 레스암라로 봐
1: 시실
0: 봐 때부터다 스디레스 같이 그 뭐 모두다 타르 모두도 갈야단라스 레우로 봐 나 갈야단 리그 말 봐다
1: 시실
0: 갈야단은 갈 리그 말라 갈야단 가 모두 년 돈다 믿으로 봐 봐 제자 먼저 때부터다라 슬레빈의 집에 갈래단 갈래단사 갈래단으로 교고단사 교단 구고르다 비게야 즉 슝놈 갈래래 슝놈 좀 당분이버 숨버 시바 승아바 세제 라파다 마스네 조공에 랑가 기급이 슝놈 그 체시다 슝놈 그 차베가네 슝놈이야 좀바 패샤오래 제단 디토리아 먼저 카지 슝놈 디 카리나 갸나타 디나 신이선데 레고도아 슝놈 안 당부 이지 공로스네 말한테 가우수도 쓰고다 무주 슝놈 디 당부들이 니부터 가르스는 게람 알아봐 게람 게람 가르스는 간조 이 인지스나다 피니스나 지 체용도 와 지 알아봐 지 스드 당한 쪽 할로벨럽다 카지 니한테 할로벨럽 전 체니 먼것도 지나 대비인베 할로벨럽다 카지 게라든 이제 땀이 게라르 와미 럽진 체는 것도 와 아니 디 랑가 게람다 종람 르바 신지람 스드 디 듄기 지다 르바 에스다 르바 데네 저쪽한가 에그스 디가 간가 또 슬라바까지 디바까 안 뒤인데 응기 숨도 와 응기 어디 숨이네 숨버들면 아 산들려고도 와 안테 통다 그러면 뒤인게 갈스네 이것 저버디 비게 민제 라 이거까비네 이거 마토비네 통다 통고 말해 응게야 장가 숨도 장가 숨도 미게 냄 러비네 라 냄스도 비게 냄다 저 직다 기분 까면은 어디 데 통다 제 신이야 말해 제단 나가 차샤나 나가 리마 당부 니버 숨부 시버 나버스도 리마 당부 당한 좀 무주 슝남데 니버 당한 좀 게남데 지르와
1: 시지라
0: 숨부 당한 좀 싱진남데 르바 싱진남스 당한 좀 다 아스르와 신다르와
1: 시지라
0: 당부 가우수 니버데 르바 고도 숨부데 신다 시부데 가르스나 난 좀 신다 르바 존르베 슝남 디 시부데 르랑가 르바 나와데 가르스나 난 좀 샹르베 랑가레 샹르벨랑가 딜리아 맞죠 핀이나로 왜 티셔츠 왜
1: 어지방
0: 왜 티셔츠 다 되네 되네 디 뒤쪽 안에 가래 안에 간조 총절랑가 안에 총절랑가 수도 안 총절 게릴레스로 파고 대용기 안에 간거 대용구로 간조
1: 어주리
0: 로한조 심지르 간거 대용 안 총절랑가 수도 랑가 또 파우 임버와 가사간에 심지 통임 바 안에 즉 대우 임버라 안에 또 바 가사간에 즉 즉 도야 임버 가사간에 딘데 이섭 최고고요. 딘데 먼고 여러 차단하고 디나로리아 터링크 주기랑고 디나 칼로베 당고데 디나르냐 직튬버사디 캐첨브레 라키 냐 디나르 라키르 틱숨샤유 캐나모르 쳇던게 이나 안다 세베 주기던게 이나 딜레 틱숨 문제나로 나스 틱 당고데 이나 가레스네 모르데 안다 세위 이나 라키 에 당고데 고고 여레 틱 안다 세위 이나 주기디 딜레 디 국가 뉴슈레 니슈 탐브레 국가 용실링이 스탄벌 다 앙자 통야 민도 개개 민도 nga 하고 뭐서 좋아 국가 장가제 국가 니슈 니슈 딱딱 년도는 앙자 라기데 에탐불 거래 디팅이벌에 틱 숨버디 다 앙자 통어 뭐 좋아 국가 장가 장가제 왜 맞춰 좋아 모두 칠로를 샤샤 나로 모두 군자 개사 통구분도 모자 링제디 좋아 다유 등 유류 류미 모자 링제디 미추 딱딱 이만의 추르네 개디나 라기인 에탕부도 거래. 어 디게 안조 직 짐주 천다 난다 그 로마우다 쟁구다 세우스 진의 집아. Chetan, do ye color, motchetan y rictigalia, rictumbe motaya, rictumbe laki coisat, tick sumganet, shakesha ye, dina, dina le tambuche, dine, rictumbe munchigalia, laki din, cana motet dambe, jig lazeg, topdan laki, lenge, losum shiki cordi, shine to ye, to ye, lango halo chesugre,
1: lesegla,
0: losum, dina anzo, shangdan y tatran y shangi, di. Next, 이 토덤 쳔베 주기 토덤 쳔베 겐제 토덤 쳔베 딜이야 지 롭존타 르바 딜라 교글렘 스미 딜라 슈다 십시 체제 아니 딘데 시대 용구래 자단 저주 있는 간소 라기간에 톡스 체제 이버지 고고열에 디는 간소 디간 시 주체 디네 있는 랑고 르바 카 숨부디네 카 체 숨부디 랑고 랑고 딜이야 간소 가르 고고래서는 당부디는 랑고 디는 직 체시는 봐. 딜이야. 구미기 십식 체련국어 당부티 구미 쓰나. 계란 즉 지금 뭐더디 주지법 전에 막 된거라 뭐 된자 차례 나니가 고라시죠. 걸리지 못 단두게 봐. 주시 룰루 제두게 봐. 철주 요제 디 탄다르 두게 스녀는 뭐 겹로다야 시고데 세가 도면도 딱다 대도 되면도 Senyirama, ruba. Tetsu kanga guimi ki diliya shibshiri. Nganzu jingtai shenyen sikri. Jingtai shenyen. Jimjuliya guimi da guyu sinyi sikri. Jik jingtai, jingtai, jik dungtai. Jik guyu sinda kugyoyu. Dungtai da kwaari sinna nganzu jik chugo ki yamakya sinna chinji shibje chevruwa. Shibje dhkari shibshi yubla, jeshi yubla, jeshi dhkari sinna. A chugo ki jeshi cheche. Log yangda da tungda takta deduwe, korza takta deduwe, korka deke takta deduwe, senyere mruwa. Dizu ganga ganzu, dina ceshi dhimbe cheche, dini nige guyu guimi sudi, guimi di ganzu inji minji, kira lango babzu ne, mocha kone ma tuengala mo, inji minji, ruba, kaluwa shuge, nye tanda nyungshu le, nire tanduwe, ruba, kala senjo reduwe, ruba, duba keke, Motamadangone, I don't give you in the chin, the Motada deum noa. What about the catching shoes? Titsung, Kerange, Ruba, Maranzo Nanzo Inga, Ruba, Chick Chandra Tung, you make Jaguadin, Chick Tach, Jaguadin, Push Gap Juruba, Push Gap Juja, Push Gap Rossi, Pigga Tosh Gap, Ruba, Tosh Gap, Motadi Taranchu in the Tens, Kalo Mingdiri. Rwa di dos pukyebze di dagda resha.
1: No.
0: Ani o di tokbutu di taran shibji nyobde sha. Di taran lo gyegwe rwa.
1: Zizil.
0: Taran jik nyobde nyo resha. O di denbura midu gudili ya nyesan shunda. Nyesan todam shira rangzo. Ya nyesan shunme gane ma todam na anjure. Anzo mangcha nyesan todam re. Zatan di indu di tole ya anzo di nangyu jikche. Guyi da guimi da shibshi di na langwa gu diya che. Dine ina. Karsin, Lango di Chig Genju Nalolia, Zewang, Jimju Timlu, Zewang, Genju, Manzu Chaya, Mel Papibe, Manzu Chig Chongle, Genju, Injim Chango, or Jugil, Manzu di Yagatanina Boshenwa, Boshena, the Dutch Jochen Shenda, Shanghai Shens, Nirwa, or the Gangzu, Dinalia, Jochen Shens, and Zewang, Genju, the Dim Manager. 간다 인지미지기디
1: 인지르발라
0: 주주 요초 말해
1: 제 마타
0: 니부디는 주지 되게 직디가 있는 디나라 총래 그바 총래게 견주도 구고래 디는 상예 셴스고래
1: 와
0: 디인 인지미지 차고고래 디게 차베 제리아 아니 가레스는 칼로디리아 직 먼저 덴작 토덤 키나 공시나자 주지 법주이나자 디 쳔베다 칼로 버루리아 덴작 견제세우 치고리 견제
1: 我想起来，今年那老了，
0: 考虑为垃圾十七月吧，考虑为玉米托盘十七月吧，大大带度个，对大大对，对那里啊带度是吧？十七嘛，这位呢，对，对为老客些公里啊，考虑不得，吃了东北六九度，考虑不得土天家，没得东北六九度，考虑不得你，你来就全部东北六九度，啥子的六九月不一呢？你吃住你看那个十七那马桶不一呢？ 주고 대주 코랑 세베날이야 가르스는 딱 개가다는 잉잉 스그로 봐. 진짜 대디 그래 세베나.
1: 로 시바. 진짜
0: 대저 어 나한테 내 준 들라 뉴 있어. 그뒤 내 남자라.
1: 남자라.
0: 진짜 그뒤 즉 주좀 규진 근 안 납수도 많이 해 쳐제. 세베날이야 나자도 마소네 뒤 뺏기 냐된 요 요래.
1: 로.
0: 뒤 마삼 싼 두고 말해. 예 두고 말해. 제가 대주에서 된데 안에 가서 칼로 내 주대스 인조 다 뒤게 루루 쳐제 가서 생한 걸 높진 치고 그래.
1: 아
0: 수부 딱제기 뒤 진짜 난고래 디메기 내주일에 20 체제 코나나 봐야 직다 먼저 제가 다니나 인도스 그러 봐.
1: 어 봐.
0: 진짜 체제 개능 말에 기간에 이제 다 내주딘 멍체 간주네 챙겨 말아 봐.
1: 어 봐.
0: 제가 뒤인 뒤딘 제가 아니야. 그래서
1: 이제
0: 미지게 칼로브 루루 수제디 내주딜 22여 먼저 높은 지티가 지미네 다 콘주 코란주 비기네 내주 인교디게 비게 닌도 차제 닐 닌도디게 마직 된 조가 섬제 먼저 저버디 크고래 비게
1: 지미네
0: 나 시그질 주디오 다라니 개난주 내주 먼저 내주 제일 한유메 디따타 말바다
1: 어 말바
0: 내주 한유메 라파 동면에 주동교 열어봐
1: 시시
0: 아니 계란면에 두기 신다가 내주디네 계란 높은 체제 디날이야 계란게 디넙수다 돼야 리부지메 카르토 디날에 시스나에
1: 좋다고 봐
0: 대대 먼저 지 체내가 딜이야 20 체고래
1: 시시
0: 아 대충 안 간 저 세브셔야 돼 개침부로 디네 있는 간 저 높은 체가 저 지 두기 대충 안 칼로 닝버래 냠뉴여 더진 주고여 거비 강에여 거비 계속 근데 즉 주기 참배 구질이 알렵디 구디게 딩에 규메 디강 이바 짐지 년도바 마차바 나 치타미도 산데 멤체 이날 침배날 야케지 셰야 된데 대주 년고래 대주 년제 아는 간주 시네 그봐
1: 아주
0: 시네 딜 파주 파주 기지 유와 비기 추 이지 유 추가우 유 파토덤 유 그봐 파 진제 유와 비아 숨겹 유 딘데 지간에 간주 지 디체제 아니 지 칼로바야 진정한이야 기계 지금한 내주 진정을 샀음 비디 즉 선배가는 도구되게 새로로 와
1: 뭐지 말이야
0: 뭐 진정이 있는 소 공무 전당아 참부 뜻소
1: 너 이게 라고 다니소 건캐네지
0: 진정이 디날이야 세세는 규례 제가 디날이야 주기 디날이는 가르스는 캔제도 세우 샤차베 명시간 가르스는 아니 주기는 또 터링이 칼로 디게 있는 슝럼 디 디네 디부터 지리 가져요래 디날 국제 가르카르래 중남 딜리 규일은 봐.
1: 그봐.
0: 니나 틸럼 세우요 봐. 통계 세우요. 남시도 좀 토나야고 최신 봐. 그봐.
1: 지실.
0: 진짜 그 뭐 저 공부치다. 내내 랑바 그 럼뷰나 로래. 루브 탑갤로 주변 나왔다. 진짜 그 카카 고야 그 내주들의 통인도 카카 세사제 컨데스 샤고래. 진주 그 천다 컨데스 샤고래. 모든 나로 그 진주 천다 키어래 키어머래. 변에 자다 내주다도 쉬고 자야고 더 열어요 말해. 미교촌의 메소에게 여자애들 주주 여여야 여여 말했어
1: 인수
0: 디밍 융슈레 모자나로는 민감 민감이 도와다 민주에 도와
1: 급체기
0: 이제 민감 이제 융슈레 이제 거래 대주 거래 대주 매비는 아닌 건소 도스 때는 내주 춘주 인불라 등어 털이야 디 내주 춘주 때는 가르 통굴에서는 디 토덤 디는 야구 유바
1: 민가
0: 당시 치시니
1: 是是了，得了托纳七十年，得了痛七十年，给的三五痛都过来。这趟第一段啊，就特定注意的，都是这地方里啊，出国个里啊，一些这个，等下等下，人家开始呢，特定注意，莫得当注意，其他开始打过来时呢，你看他啷个当不，你们是不是？我不都写下有吧？啊，啷个肯定就注意，其他啷个我要给真主传达，确定这个三五好过过来。我就这趟变呢，注意个七八几呢，当时这个在呢。
0: 拉萨不都就，木居啷个呢？地不都啷个的呢？地不都脚在地里哒，是吧？这当前的主机，就是那解决那解决要嘛，是吧？你那三八大国际有啥？特别嘛，特别有嘞。我说嘛。反正我都穿过，就是当那人家看了吧，查到啷个的这，怕亲戚干么怕着的干么出家下走着的出家下行动啊。
1: 我知道完了。
0: 第，口头里主机有个脚在地哒，国际脚在。
1: 三百
0: 有些脚在，三百有些脚在。喏，现在看那查到我们的当年，你看那七来卡路为这个那做，七来卡路为这个嘛是么呢？看那菜嘛能卖卡路吃不？卡进俺给俺拉给有老么个单位，现在嘞，今朝有个些子吃的，地吃的，糖不吃的，糖不嘛是牛吃的，牛嘛是你吃的多啊？啊你，俺做看那卡路买来了么？ 아니 미디 한번 잘 선거로 와. 말라 기유스로
1: 라 기유는 시즌
0: 라 기디 쇼고 잠지. 디디 바스 잠지면도 걔나 등어 털 걔나 시즌 티신 그거를. 저단 디디 아니 랑외기 격자의 춘지지야 짐주고 천다 틸름 통자 디미그 된자가 파르다. 르바.
1: 지지라.
0: 디미그 모저 카카디 파르다 카카서 근제질 샤고 유메. 카카 찬이 개블로리아 된자가 니가 천다 가르 샤고 유메. 카카 찬이 주어 마법도 주바야 친구나 그래. 나가 길 추 되면요. 아. 되네 모저 교고 죽었다. 르바.
1: 지지라.
0: 모저 뒤네 주베 뒤네 도스 밥제 뒤 모저 내고네 추 살 추 되면 모저 쇼연에 교고 개제 근데 뒤 뒤에 돈 셔고래. 돈 셔고 미산에 톱도 템버로 알로도 잡잖아.
1: 제가
0: 그저 있는 먼저 내주 사디네. 가르자 지에요 말 튼디. 레고 차 뒤응아래.
1: 진주
0: 사야 뒤지디네. 먼저 찍다 심주 첨버스나다. 지리 첨버스나다. 딘제기네. 디날레 딘줄레 중원에 튼디 뒤지디네. 지기 0.75秒. 0.75s 봐. 근데 지 뒤주나 내줄 하고 열어. 제가 뒤인디 먼저 이제 선법지 칼로베 인지 그 터린리아 주 주비께도 디체 내가 이제 주비께 차네 아니 직 예수 가야 그 먼저 다 단다 네도 담바다 비로 자서 직시게 염을
1: 해 저
0: 남다 치고야 막 같이 다우 중문에 담지 담 담지 치야 말 디 다가 아래 짐주 침료 도면에 다가 아래 디 디 같이 지 수수 장가 사야래 수수 송자름도 다가 아래 이 까마 구자야다 디디기 디나 치샤야레
1: 에
0: 디는 아 개등아란주 도나틱스 제 시지틱스 시 딜리 익셉틱스 제네 디네 줄 하다 요마레 제가 대주 있는 거 저 인지 미지기 아 익셉나 개체부레스 제가 디나리아 더리 주기 에 나리아 개두다 디토리아 거 저 직냐탄다 어 랑가 직 짐주 천다디게다 격자 춘지 르바 국적하리 유메 아니 디나리아 모저 체다 충 주부 망하다 뉴에 파주 여야다 니엘 원주 도주 탑장 제거야 현재 이미 대조 관광관 주 파주 직구셨나제 다 춘절 조니에 관광 비게야 셈바시 체제 야만은 몰롬 자가 조니에 야만은 수수룽다 룽다야 파르가 조니에 르와 제 말에 아디인도 랑가간에 파주 민원교시다는 다가코르네 룽다 파르수
1: 좋아
0: 다가코르네 룽다 파르수 아니 뭐저 주진 랑고 첨부디 가름 신시쇼다 르와 난 딜고 디 고르사바 수티지다 디 디쳐대요레 저단 디인디 응아조 가르스네 저직 좀 심지 심가는 아주 칼로 치단다 심가네 디게 치제 저자 아니 칼로베 슈룸갈이야 체딘 추 두야다 장가파
1: 체딘
0: 따야 디 튜주 그 파르다디 인지 미지기 즉 나스시 땅고야 스타 파르다 미 축주 응업주 십주 통실의 숨주나로네 당국이요레 제진 둘린 전에 딜이야 다시자야 돼 다시 뭐나 나고레 다시 때제 라 주고 고주 치고레 아니 또 세장 아주 짐주디 레주디 있는 건거 치토그레 뒤총 아주 슝럼 디르리아 당 아주 슝럼 토던 쳔바요레 르바 지 된자 쳔바요레 짐주 인도 쳔바요레 상마에 있는 슝럼 주기글 럼부 디나로야 네가 탁세 치고레
1: 전다면서
0: 전다 르바 남시하고 매사 남시 근원도 돼요 그래. 그래 봐. 남시 근원도 돼요 그래. 딘미가 랑가 국제다 니가 유사야 짐주고 거리에게 이제 양세야스 거리에 나 그래. 거리에 나제 딜이야. 강에 유사 샴데 쇼 그래. 그래 봐. 저거 저 가셔 인지 내줄 하는데 비게 저거 고야 매 말해. 가셔 비게야. 다 나와. 그래 봐. 곧 나와. 가셔 너도 당한 저 fahin sa chi ruwa
1: ga
0: ta ni na din de ga ran ju le du su ruwa din de yu su din de ro ba chi go ya che gu go re ruwa ka lo de me ne ka lo che ba che go ya su din de gen de dong ran nang da min du ga su de ti bi ne yin ji min ji la ki yo me ran ye cha teng da din de xie nan zang member wa
1: to
0: dong de xie nan to dong member wa din de cha me de li ya sham de yu ba ruwa ro qiao yu ba ruwa pi ge ya kho da ma chu ba ya kota sebu yu, pigi ya luti chisa ya luti len sebu yu, parta kaze yu, dinaya jili tiga yorta, ta dinaya gyogo ligri, dinaya sabsa chilas, diga nganzu nyendo kwe, gori yin chini ge, sacha dinaya dibido gung jili kaze yu me, diga nga mil sebu chaya gori.
1: O,
0: di rik diga nganzu yinji mi jik iksab naro nas,
1: chaza
0: nganzu di toli ya, ta nye dinali ya jik tando mungu yu dili tuju gu jenbe dinali ya ta, ali, 에 카직 시에네 아티스 마르트기 제가 아니 주블루 주디 주기랑 거기 국가 직 자진 이슈네 계제 주블루 이나 아니 감 중에 자 두그레스 디 인지미지 나로 나스 감중이 자야 고문이 깨는 이도 땅위도 셈 거체 디날에 녀자 바세간리야 안다저리 디 디날이야 짐주기 직 녀자기 디날이야 안다 스캠조치 디날이야 직 뒤숨추 슬레도나 감중이 커도 제어래
1: 너 리세기라
0: 어둡스레 디날 1736 이디 외파 때마 스그리 제가 다녀나
1: 와
0: 뒤섰는데 다 굽자 니슈네 마게바 로바
1: 격제
0: 세시디네 까먹읍주네 마게바 주이 로바 이제 게임은 다 게르글란 거디네 굽자디 지 굽자 뒤인비네 굽자 줍시야루 네 줍시 주영아 줄루비네 아 감중이 자두 그래
1: 라
0: 계속 겸만은 비네 감 굽자두 그래 자다 뒤인디 뒤털이 한건조 인지미지 이섭 나로 나스
1: 저단
0: 지도를 먼저 이섭이 년에 만남이 내 줄 해도 아니 강강조 강가 항사야시다 할래야시다 닝제야지면도 아니 멍구지 로파야지면도 강강조 지하스케 매베스 차로 도와 저단 디인디 먼저 내가 지도 년에 차 여시다 년에 네가 다세 치토나 진주 천다데 메시도 년에 가투야시다 친구 메시도 년에 친구 슈톱스 거리 메시들 년에 거리 치톱스 여비나 아니 샹디 매냅사들이 샹디 비게 직 가도 가도를 저 투이나 안간조 지단체나 심대 매버티 리샤스
1: 아도스체
0: 드릴롭센디 다가 세긴이 토체나
1: 라겔란토치 탄당나조데 퀸디고 토리아 쉐유 아츠루 소양지기 코란게 임바체스네게 촌달라게 로망진리아다 안난조 미마만초 칼와랭게리아 탄다 짐주 딘자기 시지 규자 딘제나 지제 미마리 샴디 슈브 데닌 타브네 토제나 슈인게라 고소세 탄탄 차와람 주용 베민디 유스 탄다 데 체디 고나 샹게라레 규지도 닌 타브네 토제나 슈인게라
0: 토제나 토제나
1: 토지치 응나 소지 메레 체나리아 양게 제요 탱게 슈딘 자골 로 토지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주버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키 워마 수글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대 가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규제 되모디 싱케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친 대가
6: 자즈단템비생겐겐게공감상땡디리세낭아미지게랍친기좀바보어네세해밍웨기잠낭웨쯤중링모냐바게부당타야갸츠시베티페노네푀게두퍼규당쯤지양튜제슈규임비센시읍슈디린헨게기냐람두비야니
7: 냐바게부당타야갸츠시베쯤중기류응아바티인생일링게응을냐바게부당타야갸츠시베쯤중디쯤켄어니세해밍웨기고르모쯔두디슈나해밍웨니젤루치동게게구주코글로르아미지게멘베킴찬식도구충바다꾸나슌투선주괴겐낭용싱쯤니막친당뷰급수파렌스당이자리융으로메만뇨급기차례낭웨
6: 공정이를매균친부포뉴어시먹주죽지지해밍웨기퍼런시게사페르스치슈나와다통매잠취기체수점중통무촉지랑리투럽수시바다퓨미메베게바시바소유시점중人物你们而信샤르와시바디니탐통러큐베미럽직링키잠취제차디인바르균카참바르켈림바다점중人物코춘남양칼리슈시바티낭
7: 怎么你马进唐北格数我们是给中小马平西的车别这么西别那句过去接了切东古别孙子所住了西边土能住浪迹海明外给有些生就给看当年拥有我别托空人一给农而西的对卡车兄兄弟如看阿巴西巴的七七西边给撒家西巴怎么中人物七天中之苏七之西巴怎么能是
6: 怎么你马进你把就直接海明威库巴的书不当接入切东古街我中俄古罗二日七落接近接入切东古街出租日期罗人所接地古西巴西接入切东古街我中俄尼略

지워시 겐주케 망피 개팜 냠샤라 지규 지와 뎨징 태양 콘수 체투 추거르 자베기 난도 룩베 나르자 추낭라 주바 도수키 레사르 레카르 조젠베시 디다미나 창메 젠투르 타규와 체규 지와 뎨잉 헨디 강다리안 그 젠투르티 미수양 레카르 마튼 콩라 죽지와치 티네 송디 급식링 창메 콜라 앙탕부시 뵈버다 칠루 지가라량 젠두루 팅직 제강 겐친부주 매징 그 젠두루 치린 당보로 유센 푸스네 용외 미리 나보와티 팜니 수당외 콜라 개가 레라병아 톱 대지 그 라량 젠두루 팅 카시에 제버다 티네 지수 젠두루 제미 개시 로지직 김기 토바 치냠나 미순저식 인중 그 팜니수 동투미 틴저 제지 냐진두 주급에 그 락바 예바라 균치베 윤진치 그 팅아 락바 윤베 최다 제디 정다르 젠두루 팅가 제양 그 락바 윤베 딱바르 콜라 갭두 제디 까귀라 년두 메베 코티라 이치기미 그 일라 다다 님의 락베 띵기 축금기시 채무 하장 장무 중남아도 딜러 내주 지투미 메신냐 그 푸르냐망부 딘제 유두 디거 담냐망부 유여궁이지 지시해봐다 터구 숭네 속부 겹렛니신 냐티 첨부 틴 이둡대장 마둡디 터구 응알신 담보로 탕샤 추베 띵투 추디 식시앙 채라니 추태부로 듄다 쥐어봐다 그 리규 메바라 만큐지 파르두 남추르 딜네데 그 일라 남주 난도 되나 촌나 캐 참으시 용해시 템부 팀제 산에 말때나 갸수 진저시 규다 템부 팀제 풀메나 콘수 냐디 세부 통통해시 네 인신 니게 토세네 힌두 대부로 풀디 커잉에 단두두 네 갸수 주베 진추 달신기 제메 최장 축중기 땡두 대티 토세 팀제 신내가 뇌부 민우 통두 네 말때나 담네 추시티 장워 줄신 텐수 류딩기 체디당 샤자무부 세월 릭투바다 티다 규친부식 체디 깨주치바 통투 징습진 민번나비 추균기 체도 깨하장 유루에 냐인친 창매 개슝 무부 인바티 지체사 담냐 추난도 유튜 유디나 젠쿠르 응은교 묘미 인디 티다 응은에 쓸도아진 인베수 이는양 티다 똑다 추니 세산두랑두 냐친 말린 따라 속부 연유니수 체티 무부 튕기회 대 콩주 체삼 양나 깨주치 하장 유르웨 체디 대다 신의 응용와 인남냐 메마룹잠기 콩투 제손탕 주티 대슈 초기 응어리 침부시 규부다 대 롱럽 신도 중외 총외수 얌용 제바니 갸주 침부 응부 지식당 냠도 깜바리 세부시기 와도 응은두 제가 르신 유바다 낭신 디두 그 태규 차부티 담냐시기 칼라티 냐티 총회수 박종치두 그 대통화시기 인바다 텐주기 니슬추두 쓸당 니수 매발 낭시 그인수 르부촐라 장시 뉴와다르 대발치 딩앙싱 조네 총회수 양양총용원니 제지 차부티 제바당 잘라 그니 대부르 소분눈네 존주두 로아디 쪼부르 대징 락바 예바탕 뿡바 예베 태규 본부티 숭와다 lakwa yunbe damnya chir tin, tagui chabu tumburri chir tin tuba ti, gangjin ma yinbe gangba yunbe ni, xiaja mubu yubbe, nya sirwe chimchim ti, chuju tang niwar lang si ni, rewa yongsu sebe gang, yanyun la kengchung du pakca jibbe zi, jisung ki lupu gugu ngang ti chunju du lang, ti ka la jekju tiba tang, zamdar chukju chi jing, zacha ngang jekju ru su dumar dibar chi la, 타동 링싱 레베 류당 중마 고제 주티라 데바치 그 유버식 제디 대예 고스르웨 침침 티라 직휴베 디니 신의 축점 단네 규주 메바르 줄 제송키 냐이 칸에 제규뜨마다 나리야 냐서티기 냐센식 꾀네 대자주 난다 방치 소포노르디 추커르 테프룰로 그 라바 윤바 주네 고통기 땡도 장마치지 태규 본부티 락바 예바네 윤바르 제티 갸츠 난도 락바 예바 추어당 쳇지 치두 니마 갸츠 난라 팀바르 다시 태동 추 난도 세글 주외 태규 본부티르데 그
ཉ་དེ་ ཐ་དུ ངམ་ད་ རེ་ཤ་ ཇོན་དོ་ ཆེན་པོ་ ཡང་མིན་དུ ཅི་ཤེ་ཡ་ ཁེ ཇ་ཚུ་ཆུ ཁེ ལག་པར ཆེ་ཐར དེབ་ཚུལ་ལ ད་བར ཆེ་ཅིང ཆུ་ཅུང ཐེ་དུ ཆིམ་པ ཚོར ཁེ ངེ ཇ་བ་ དེ་ནི ཆུང་ཅུ་དུ དམ་ནེ་ཤ་ན ཐེ་ཚེམོ ཐེ་དུ ཇུ་རེ ཐེ་ཚེམོ ཆོང་སར ངེ ཡང་ ཆོང་དུ ཅི་ཤེ ཁེ ཡི་ལ རབ་ཆུང་ན ཡུ་ཙམ་ཤ་ནེ དམ་ཉ་དེ ཆུ་ཁ་ཤ་ན ཉ་ཤ་ནང་ལ ཆ་སིམ ཇུ་རེ 明日我们啦, 家瓦浪的, 去南都, 去年, 国秀切入, 东区, 他家娘的, 卡罗夏那里, 你们许多提了, 庄龙七的, 车就没, 娘他们这给我们的先呢, 你们许别提的, 随便搞我些谁呢, 可拉巴江的, 干起, 特区谈不松心, 说不去了, 不起都不能, 人你顿确所, 着住了, 心给出血了, 说不假心, 테다르 줄 키웨 틴슈다 콜라 키웨 틴슈니 치중 직벌 규방 텔레강 치월 규르 괴이라 네 칼르 치다르 치괴바 신수 강단나 디테 마타리앙 테다르인 티미 냐티 냐센르 소뜻 춘두 세라메라 테 속도 힌두 치웨 세 하자망 부사 괴바 만지부 치괴 네 냐펑수 차잔 세베인 칭잉에 담냐티서인 그 틸라 선냐시 뵈바르치 네티 콰바쇼드 템부사 뵈기여부자 티 냐펑수 틸레 사카바 여경 삼로 약부당나 레라뷰 차와 직경미 그 냐큐 진저두감 시 깨겜네티 나니 하잔 데부두 락바 윤바 양상수 나라 닌센직 당외 세유 주티 주직 냐라 편라 코 데부 메티 태양 태규기 개배 띵네 담배 서수 하람 센츠비에 체레 게디 코 로심 메티워 집에 초로와 냠비 셀 립휴베시 그이라 웬디 딜레 덥기 초세외 자와양 팅앙알라 체뇽유 네 락바직라 마 첨부 쓰여바다 락바 현식 지바양 상수 네 강바니가 코 하잔 최부유 팀이 다다 세리 기텔라 네 차긴 냐틸이 예그시냐 티투 멤버 룹신데 태양 다와 고베낭 니마 슈머니라 사줍기유 그 개바 총규 달세 티베 방리라 니에디 네수 지둡체 까마카 당부세 그 은은베 갈춤기 깡바 윤베 민미신강 대통지 까마 신다 미링와르 세주 힘바 신시 콜라라리앙 터링기 촉부티다 되러스유 그 냐디양의 촉부시 네 냐디자와 통용당 군용매매 네 네바도 티스수여기기도 난수의 까만 텐수 수여발 좀매교여바 테르 나랑 하장 가부충 시 자퇴반매 그이라 삼루식통당 게디미 닌다르 교갈개부 수여기기 유나 빼싹바시 다와 최종의시 웬디 삼루식통당 게시미 닌다르 치두니마 수여기기 유나 진짜식 용규기나 난수 기투네 개바 상부시 냐 테나 세라 메베 냐친 티치도 코 심도 끼가 냐티 수규 추심니 총도 떼네 치미 그 이라 냐티 미카즈르 세규 용기제 웬디 콘솔 냐티 사웨 웨톱 유탐시나 미 웨톱 떼네 미 냐티 치당다 냠주다 대체 뒤 라자 강기 찬이 떼자 미술랑 대 사웨 웨톱 메냐 그 이라 내 튼튼수 고추기 매장 난수 니마암 다와 수여바라 좀 매교바티 차와상부 식시 자수 띵도 소화기 뒤 난수 소수 뿐조 엄마 수여교바티가랑 수입 채와 식시냐 그 이라 다자 추인낭도 주인인 조외 광유 티다라 내 삼루식 동귀기도 자라티라 닌가 유라 기천양 유 개신의 슈기 티니 고슈 소치 자와 티니 랑수르 규민앙 대진 주티 나르다르 양부 마차나 냐티 네 태규 하장 정부식 주니 유베 타마티 최를 슈키시 주티 양부 용어 체나 나란니게 동에 명유 정투 주주 인야 티니 나라 된자 용시 인디 냐티 개주 하장 묘부 체톱진 투제티 타바르 원마송 네 취진저식 사룽 네 네바르투 담냐티 콕바샤네 촐라 마친바 지주마세 첨부세디 류순 기답치 귀기도 냐
타당

타토르 잉신 테부르 춘주도 딩네 조아통 제송기 냐티 녜웨 치두도 조신도 양민나 녜수신 여부자 시다 타당녜 담냐티 차산세지 녜 첨부 소와다 니 첨부 녜기인 시시 치창도 조신베 가루 와기 문추도 그 녜샤텔립티네 치가 세바다 타도 낭추된 신징 고 책신베 푼녜식세 그 담냐 첨부 신부 진짜 메탐 시다 진바 사하장 카부도 지마 차당 철룸 교모 마키와를 주인왕라 떼는 슈기민 시시 그 일라 개시니 삼로 동시나 추주 탐비강 중고로 인간 조항이시 추감나 차 유엽시 이나양 치달 시에중 니만 누리 슈카를 시내에 냐티 진투장 제지래가 야구 중민도 이나양에 대심을 자신 세바인라 경미 낭마소냐 샤르초아키 칼라 춘진 치망도 친네 그 모추베 깔마타 림신 직주 메바르추르 다자코 자춘레 주베 롱친시기 낭도 주기 유바다르 낭신 롱부 자신 그 니마숨시 낭라 남시 독자 용예자 돈읍당 성이 꿰미 다다 규치식 체토 버또 냐디 쿠심싱 링부르네베 급당 뛰네 니 첨부 냐그 시시 그 락바 예베 특유 담부르 송지 나이 락바 예베 첩체디 소뷰 지체 용조 총규 방립기 땡도니 디제 그 착배 땡도 담베 특유 보참 체싱 락바 윤베 특유 땡 그 이라 특유 담부르 송유 내 락바 윤베 디 담부르 유튜브 kesi nga nyi kukdu te lukdu chi ne chir xiowa yina, nga lakba yunbe nga nyi le lungkishi. Te dar lakba yunbar gen jibu kiki yue gyan, te dokbo nyonggur komi yu. Nga nyi karma nishu am, chozu chega kunang tu nyam. Ku tegu te duncho su zirwa tang, lu gi jize yongzo lakba yebe dingdu xiakbe na ko nyi kubarshi. Tene koran, 从最难度越把密不当年年定那年年的越近成龙当心越得可心度强那下了可过年纪定度下没把了狼儿也被定度下越别可狼儿的直把出提起过了错开长堂哈将人不提密不当四十几个数三个堂不提错开长堂度用我同心提起三个现代强烈 대나 그 왕마 총규 빵립기 띵도 샤바다 띵자 유디 주 대가를 속뒤 체싱 총회수 공무 룽부 당라 그 생기 지망 용화를 떼주 국신 조화 랩두피 다와샤네 윤신 송야 그 니 코나 년에 대지 냐이 띵링왕 뒤나 주와다 주충 자춘기 롱친왕라 슈 루프루 그 구주르 동라 떼바다 차슈슈왕 태규 라바 예베 난네 쇼르신 유진 코트와디 니레세 그 라바 윤베 초로와 냠베 라베 속뒤기 태규 수네야 디닝알신 발참 메발 칠 쇼르신 유 그 라바 윤베 타마르 태규 숭투바 중하다 그 속보 얄 정신 태규 겹라 텐베나 태규 텐수 차 슈슈한 그 개슌당 라바 윤바 담시 라바 티 티슈 유세기 겐랑베 담네 츠수 하장 침부겹 그 카치 루안의 태규 텐조로 따잠 체싱 태규 티다 잠슈슈왕르 딱다 티투수 냐티 총베 총을 치월 개바다 티지 추유난도 진도 카비루 티체 냐티 양양 총바다 주주주 신도 뉴리양 태규 닝알신 푸르와다라 칠 쇼르신 유진 제송기 티 하람 체송냐베 바르 양내 양도 팅망 팀베 코 중구로 담불 자르와다 돈불두비에 담녀샤 이 땡도 모동 자르싱 코 귀탑 메발투르 그 일라 난주 구베 내주 티턴수 난주 티라 카데 제그 냠 그 일라 터규 틴치르 냐티 까네 갸도 주그 대치르 냐티 까네 갸도 주그 냠 그 냐이 박중 갸바 미직바라 총을 계좌 코나 퇴바다 냐디 추인왕도 롱두 초다 초실 토짜 작보 코나트 푸르와다르 칠쇼르웨 태규기 그 락바 담니 서수 하잔 침부 땅내야
야티 나치 마드바라 튕규 임바 그 신신바 임베나 탑치창앙 샤르기세 띵도 태규 케와르 제티 딜러티도 마슈바 테 좀모 마담바치 그 일라 게시 푸티 디거르요나 티 추 태규 딘솔렘바 수그리 제앙 게시 푸티 디거르요나 게시 푸티 디거르요나 냐 태규 칠코나 쇼르신 요장 디두 제대 두조와다 그 냐티 인춘지 주인의 조와량 가와 주도 죽시규 다자 그 신기 초반기 띵에 고대받다 네네 냥냐 착비 냐시에 띵두 그 모든 라량 잘미 대지 그 뼈무주니 대부로 야랑 그 태규 류신 요장 대치대 두치 그 코랑기 미통외 태규 착반 망보 깡비의 엽사를 속보 갈릴라뷰 태규 태동신도 망와다 다자냐티 추유낭도 덜슈치외 태규 살바 망보 디잠 미주까미시 콩토랭게네 센시나와티니 아미지게 랍친기 좀바보 오닌세 해밍웨기 잠바당 표노네 표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중림무 야바게보당 타야 갸수 시바티 리웅아바티시 생일인게 띵

진지 매매 돈이 쿠르버데리 나라절이 태조 매매 돈이 루이징 오치 징그리 너부터 나라서 게임은 게야디 저 그래서 럭투 마레바 야도 도야디네 창가 티에싱 마시 케시 루가 차지 삼바데 람주 모욕히네 띵가라절에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각나면서 샴라 도시스기네 까망에 생규르 쉬고 제세 뉴스니니네 뉴스관이 파라 장년정원 동의지 수지 왕준정 닝지 총결지 메닝탕 메도 보 저입소소 도시나머 피부시유 광기 표결이 등골라 지집 수지 시진핑 나오에 까고 계진탕 뒤럽사배 당규 표정제 줄라더로 된주 딩습시부탕 된제시 된주 체주로 덤진 회매 체내 조용지 규제고이 문배 구현조룡 후다 체대 변정 윤정의 대구당 부유다 공배 용제 리기 대외 체와 무구배 내송나무시유 니도 뉴스로르 rangyong zhongji gorshay chabdun thang zemling sabab toshu ji mi tongki nakshu gorshay kenlin bangdun chigu ti jizay nishu nga nying ji ngang ro nakshu chongji ra kesara dajyu thangshin dupi wa shi sakwi thang chongji ra duyun ji gorshay ruga ki lue la sabshu ra libar zhe ti pakweb thang nyam gawe dangdab ji toni chabdun che ti mishri ka war beri thang zhong nyam zhe je chi bi nabu sangbu ngui bar chayu bar shi nilu chun to chamda chongji ra ji 천재철시남장 제승치배 주림시보로 구인대 띵띵당내 지각의 천재철시남장 뉴스안이 땡겨지버티네 퇴수말에 야정업 중 없이 파리버당 로교멍의 고로 처수시동 등의 순주성어상아 땡겨지버티 퇴수말에 야정업 중 아직 파리버시 늘외춘도 참도종결지 천재철시남장 제승치배 주림시보로 구인대 띵띵당내 지각의 천재철시남장 뉴스안이 땡겨지버티네 퇴수말에 자정업 중 없이 바로 입었다. 로교를 먹는 고로 처소 시동 등의 순수 성어 장아 된주의 집어티 퇴소말에 자정업 중 없이 바로 입었어요. 지제 뉴스 아닌 대거 뉴스 주제 겨울에 세발시는 내려 지능 앞에 난주 봐라. 장제지 로동 출국 내 로동세 와 동세 동주로 십주사 찍습니 시중 고라 시비 안 덤불레 입었어요. 서구베 지제 뉴스 아닌 체투 명망 증강에 신도 세버시나 니도 뉴스 쟁로로 제용 증강기 지십 당부체대 두제 당제와 유베 주시 니지 숨동 등제 숨주 소니 주동 제비 버시 니도 예가 최대대 당 원래지 비정도 소비 전에 중고 당 주시 니좀 제도 송도 당 뒤메다 원연지 망라 심대 수베 니버 세로 동웨 제 토네 서구베 신도 세버시나 니도 뉴스 쟁로로 제용 소 차균 선바 최소 숨쟁업 중 업지 자고 꾸리 세변나 신진와라 차균 선바 최소 주주자 숨자 지 꾸리 세바티 퇴송발에 자지 예사 두용구 파리버시 서고베 니드 대강 주주번에 신도 세버시나 예급지 대강 그 로게 니버 사르세 결구 세비티 퇴윤즈베 미세 제비 망무지 잡조로 체보나 주수인 사내가 그 시주 예잡료로 되네 대강 그 로게 니버 사르세 결구 시수처로 당네 조미소 조주의 체제로 답대 중이 바다. 딩급 대관계 로그 님바 최소 숨주 소주 하자. 사르지 세버시. 제가 니주 신이 인사 수수. 원의 줄라라 좀 뒤인지 서임 접어 팅니 뒤마라 접다. 딩급 뒤에서 좀 망치 보라 좀 저로 총이 버시. 원의 줄에 신신 레서 로더 르그시 디니 딩급 들 서임 진행에서 신부 체위베. 예서 카르게시 제지 남다 소 레니르 친섬 조주의 결자 세버시. 아린 저유 선배 응원바 시바르시나 다딘 섬 제버티 미시메 섭신 총마다 멍시 지구 쏘라 도르준 신부 당유 버시 제제 니주 신인 고르시부 게제다 니가 도듬 선배 아니 총내 공시 니수 챕자 제네 산제지 챕시 뒤버 자 차도 신부티 고르시부 초도 진전 내지를 체베 제롱 앙 당보 준네 호무지 총가 강동 체베 진티 조라 동주로 책동원의 영업주 점 신비 주승 당유 쏘라 슈겐 대비 버시 예련지 신제부의 부랑 슈바 젤바바디 지제 니슈 신인 장이 진절람 년조르토 소저도 뒤린 예지 뒤전 뇌베 쳔베 지게블레니 꼬르시 예련타 추메지 뒤저와 세유장 예련지 케랑 메보 마세 잡구이 퍼베 닌뒤 지구다 닌뒤 뒤서라 십시르 치초베 저시 강야메 제주 버시 지제 니슈 섬님 레버던 지된 지부 땅긴 구지 가시무이 예스르라 남과 신다메 네바르도 네버런 영화권에 베드 최대 지구 보마세 마섬 조주 최대인 초용의 튠주 지구 시 주의버시 생각은지 팅디 까멍의 선주로 쉬스선비
3: 니가라니
4: 하니
3: 北京龙旗年轻烈工北京龙旗一
4: Tim Zé Melong Sempa Na Rang Xie Nyi Ki Kyo Wang Song Rang Rang Song Cha To Nui Na Melong Dila Sik Par Zhe
5: Mang Zhong Mang Bo Bi Chim Bi Jie Yu Ji Gung Sa Na Ni So Su Di Cha Tung Ki Nui Di Di Ki Chong Zhe Chim Bi Kyo Wang Song Dung Di Di Chong Zhe
4: Tim Zé Melong
0: Seng Ling Ye Gung Kham Sa Tanda Ling Ye Ne Seng Xin Ba Di Ni Tim Zé Melong Le Zeng Yin Tiring lenge la gojo to tuk tiang guak fei, xie bie kubi xik, mo zhe xiu nying.

0: 上海入初二级新别阿家留了文姐熟悉阿家汤不语也能让能力论就年国族的扩然大度面干土大街他面具那座七百越贵穷汤妈前呢捏嘴提辣米贵不是因别团体扩然了心里亲不随年月阿家留了给撒贵班熟悉也不是月面他这点这儿求对你下甘都动为团结系他这位月色태양능이눈조도모란키샷감토동투세외통제식통외간이변제기동심바통디아자류라기야도지뉴네초아디퇴주링부마송와모란키수불내뒤나서퇴유첩치슈수내가라양조토금미대지수아자류라기수시내퇴지도토교회인달심내타동해기자종통외강사를면타면바최와주구유로숨주학잠란리베아자류라니리내가채와채잠유내가파마마우에서동퇴도러르그미없이퇴주강잠주급능이기숙제쇼도냠내라리아숙제저리뉴마다토교치아자류라기야능이라참배샤감토동외특시나조제그엽시미리와신키곽피동배샤감토동토기도세와과대총이엽시윤토릉이기야급리꽉배동기예배아자류라기삼발샷감토동덥티니하자야부두염기엽시미리와차도안에샷감토동외뉴버상세외꽉배식니입시태난에릭식진종하자야부여라제주배딩조야퍼부엽시天哪阿家流浪给从不天日国别提偏女给这提过三不是从看给大伯连地大口味阿家流浪个天日中色以密切不求味可没国别提下甘土东土别用这个给这提不是怕日本国别提那今天不吃这个月别今年米旅部空业给女友宽端土别铁东呢吹不到别从哪面了첩직대동지추편친부동교배류별난키인접사지교수주구예배칭아류볼규교망부민간라민내쇠부시리쓰기엽시아자류라태외로대와용지곽비종겐기캐시샤감토마소나아자류라러곽비이림바파로초쓰시엽시태나아자류라기골你就古就可别当年从不提文九七百下甘的东位挂鼻涕你也不是老伴九七代表根本就看那挂飞学家你说来没不行从不提写不单呢学家自己杀过去等个月别阿家留了给您天然的国族的年点起都不是阿家留了给绝不单呢下甘土东为瓜飞地东人穿那切雪呢卡拉了唐个早晚的灭不掉人瓜飞地东差几大把卡西扎公给月别出忙不动鬼给堵死可能仍一给穿那铁冲把绝别冲别提呢瓜飞地东别云点起大自然热死云穷前呢下甘土住个热死你们卡些接了阿家留了给人一问之甘土亲别那我穷也不是根据看东侧位那样根据看女不是撒过你怎么住个阿家留了给下甘土周围通面女不通个也不是你就听这话了阿家留了给国飞体的偏亲女呢云退的东西切不是也那样你们你说怎么住个你是给说吧国飞通门泥土阿家流浪了生命的代表你最起来不是唐托古有科学题国飞题他这位月主三百没穷天人莫然两个人成为哈江七位人你也都不去差别经济人念不是 대지 닌카시 레공슈네 김토 예수제부시 이나야 투티네송 고요코와티 차게마종웨 텔레도바 더도 내다 현다야 퇴엽시 덕철기에 아자 리우라기 차도안의 곽회 중견텔 저와 제배 파르베 곽회 티리기 뷰체러 균강야미 내다 텐저 퇴버니 릉이기 르송타 저와 예버지 실 아자 리우라기 이체람마지가 곽회 티 통제 용토 담으시 이나야 티지수 곽회 동배 내다 티외 첩치로 송엽시 Rengyiki Sukshi Chidutu Jowa Tongwe Aja Liulaki Chadoa Dikbu Guakfei Ti Tirtun Chene Dikbu Guakfei Ti Buzi La Dakje Chigyu Rewa Dunbushi Mirinwa Guakfei Zonggen Ti Aja Liulala Jowa Chene Aja Liulaki Sukshi Guakfei Tiri Machu Na Kwanzu Aja Liulala Guakfei Yi Rinba Par Lo Yu Masi Dung Macha Be Guakfei Nam Chi Lo Chua Sir 阿加刘拉基仁义基苏布迭布灭不现别国非东参下年推出抗战松的呀科目古有科瓦塔永明郎别年大体阿西马耶瓦天哪面看电板没其甘密图不是年大前别面别阿加刘拉基永明迭出别的出都啦就去马拉扬捐学都永至切归不都是 Hello, Losum Jo Yimbe Jo Liula, Lanzhou Yi Arkansi Du Lega Qixin Yu. Koba Yu Tir Geja Do Zam Yu Be Sukje Lekbu Xin Yi. Jilu Nye Do Nishi Lu Lunzhu Du Jo Liula Gi Sambar Rengi Gi Sukje Do Zi Xio Du Samne Tinten Chokzom Na Chokbu Xia Gam Du Tongwe Guakbe Xi Ngozhu Qixin Ba Tongwe Kobe Yi Wang Chokbu Xi. Dabdi Qi Tu Jo Liula Gi Lu Kiwe Chongba Xik Zhe Ne Do Zi Nyo Gu Nyambu Xi. Dim zhu ta du rup ta rinpa chepa yu, kobe chato dikbu xing ne ming le dung na gam si be guakbe xik dambu xing. Chato dikbu to du yang pi ju qi dup se xie yi ge yue pa ter yang guakbe ti ni bu ce lu ge qio be, di chu tong zhe yin be xia gam du dong we nipa ma du na. Tema ni rinpa lo qio si kue yu xing. Guakfei ti lakjur chungji nian dian ki nixie dungbe chema nyi tu yama nga chu zam gamdu songwa na jo liu la hang sambar yu. Masi ti na yu jia kang xik se yu ba mi xin mu. Chadoa mi chang me dung xin ba tonggup kobe dung zhe qi jir dang ne reng yi kang yu xia gamdu dung keng dup qiab shi. Yina yang guakfei ti dung ne nixie le ma songwa jo liu la la yang ma chu be neng chu na cho ji chung yu. 他是年纪，又不全面学他端，就留了东干大的干部人。瓜皮提中间了，他们人认了马这边能出现的其他钱的历史写题不是。查到从不提么些养内养土瓜皮提不切略给出路写语。留了给苏布那天拿错不记团结，瓜皮提落句热我端也不是。
1: 隔天总结学习开练了穷多档次从别李拉给提问样连没得不是我都特别都觉得刘拉给人一年最铁大于铁三家面子都给托他们前边年薪学不是就刘拉给团结铁查这句女不应不信别都给前边家就刘拉了提醒连没得不马赛团体年多半年薪学不是 西部居民社会免税的税呢，应他查查人家车位销售数个月不新变。假如年度九六到九八年个体，一个三千免税，德国脱单局呢，这月一结账呢，西部居民社会免税的团结他，要从别处去丢，点过去丢，点别去丢。 年度别就浏览给广北体育工车证据，广北体育公民在确不定。 꽉비티 란조유 티게 디규싱에 꼴유에바 자츠유라 공켄테야 꿀규티 진다이마 신유엽시 모여부구스 공켄라 딱제체부규 꿀규티 진다티야 첩구워시인바타 공켄 워마티 민라 류체게 모세웨 슈누시인바 신유엽시 코베인달 꿀규베 꽉비티남 껴게워규 꿀규카라 젠바타 릉이 동댕기 미엽시 류체게미 꽈꽈수수기 자주티르 니도바남 퍽바침부 세브시 태양코발 렌툴 무시레가 미진 디규시기나 강바 퍽말랑네 디규여바타 니달 속팀급 신해 김키 고튼장 지규엽시 류체게 모타 껴게웨 와라야 카바 앙자샤 메베 카제 제베 산네수 튜도토 좀게엽시 예시링 성덕기 뉴제 제부규 년도배 류체금의 라리앙 원소 동맹 제급 내 태랑토 진송 제배 코베 대강토 통지 제신배 광비 쇼자 티차 먹실 투비시 락토토 예배 빵다타 류체금의 제도 제사규 년도배 미르와 류체금의 균토 방마리아외 디규식이 나네 코베 방마랑배 강바신식니시 대나타도 통지지교류배 꽉비 편친유버신배 대니 류체계묘 균토 꽉비 조세 주관이버신부지 꽉비 대다 제주배 락발주급 키보 티외 항상버 친부유시 키보 하장치외 고체계몰라서배 주관주내 근주체부시 查到从刚组部配昆子清真传送局沿用圈土清宗切不是年代别金宋恰绝处过切个模糖无切个模样他念列切片红切个模样金宋了次月不是车子切别红切个门仍一记牛湾两万地可别提到切对你同埋扩然亚下甘土东对月别忘记银色 红切个木落松竹黑站内新几美白可别年多把瓜别提拿这新形式月把可别加新个月色康医生呢东参下马塔吕皮姐姐蓝心进入其内春进突个民度色趁机查掉了刺激红切个木塔红切个木拉索别人一起前一塔趁借了天天切不是他儿记录年多年个六到一半 유태17000배 공체금 모탄 홍체금을 독된 사제 퇴계탄 진존체배 니발신내 진송치규 까퍼부시 오체금 모타 주강당년와 류체금 모소배야 팀계 차와잔배 각대체내 지주 근구체규 체득제부시 내출하내 다와카시의 송신배 대공토 꽉휘동의 왕키 류송세배 아자 류라 明儿 熟悉人心

0: 然底下连个茶花茶里多。
1: 底下我那连屋那连个茶花茶水多。
2: 巴拉姆拉，今年真那新难的。
1: 卡多。
2: 哦，小娃萨的个人物园要跟咱卡里呢。
0: 呀，俺那一个呀，小娃个人什么都个，个人物园咱我都是在明大不是？
2: 前早个人物园要跟咱卡里呢。
0: 跑门店里尿着擦了，小娃个人什么的。
2: 哦是，看到嘞，米萨的哈这个要跟咱卡里呢。
1: 他这个的他让钱不给你了，让钱打，你这几天怎么丢过来呢？
0: 瞧见没？
2: 俺跟咱卡里呢。
1: 아지랑계속동작하는첫째임도
0: 금세망덕하시지기
1: 지사지사다니엘진파세제보무정세치주다
0: 용아용아보무랑정세야고제치아
2: 네스바라하이다딘제시다지베캐시바라다암라음아키나아영인소르시게치우이나
3: 콩세기내주딘제기란에챙용유기리디제손자추구수제시디다라나마리쭈기나네네니난덕하부시
4: 참디야리듀티링어즈게사미도리채낭체지치베낭편창물러시스스마스사고지마양겨지유
5: 탄다니비진키추즈조숨다다지
6: 변종롱친년티리훈이그게롱친네看到群众身故娘大的情绪不同，
7: 群众龙亲年轻的风景，特别龙亲的。看到群众身故娘大的情绪不同，
8: 三个人的公干上，第二呢，平东阿伯在中年堂，见到主辈在年少处，认识八三十。
9: 天地李才南属于南屯族呢。王军镇宁志成一托德行能够团结系团结球员他们集团面前呢平常有点的困难被他旁边勇气连夜跳跃球比过为年数能为过他
8: 三月的几个前阵平均两句的朋友的三个前面呢提人马和阿蒙谈起那天朋友的高的学院
9: 我觉得别问题三队边角被他旁边周围我觉得可以组队去这边去这里才能参不上几期参加球系南昌女生你点击前面过的学院
8: 你到女士这里，脱了旧毛了，那么多位漂亮姐中的，全身搿么马靴，点开起来，用着特别酷了。
9: 你到下面女士这里，她是从以前来的真的真多她，年纪中在针对别的程度超过过少人。下面的乘客南屯西直南塞罗那。
8: 那个刘奶奶最白痴，现在女士年龄呢，女士俺年怕了。人家中等我的书记王军正，年纪中年的面临他没到，不彻夜不说说，都是那么的皮不实用，狂气。票价里头高了，直接属于习近平的党委，干过开钱堂，退休设备当个票价在就拿到了团结定制批发堂，团结系团结吃住了，他们在后面前来，教养的军事国业，我们被国人做成护大钱的，票价原人得过党北大空白勇气，立即体外七万不归白，年终能不收？也没出版了，认真做看事了，接到一百八十余，下不跑不及，一路准备五年的任务，体外五张电报的去了堂。三百多七百两百趟，日间多七百亩地，村多几多七里内，体外热心一多往西游。年前对不啦？王军正、西林堂、南昌组成起源的派内，西林浙江前镇堂，前天团内派进驻足了西西南堂，老祖堂孟村归和前多南王马塞，孟祖的三家堂全国三百堂，十月五日说，边角堂制作派进驻足前多南内，只有七百派进进港子了，当真了不起的。普遍出席也不能够被刚刚那么少。南昌组织新闻呢，编辑了偏见着急了，内局的七百西天开钱些人了。体外讲，编辑了彭亮勇着急了，七百闺女开钱些人。王军正，南昌开钱组织前卫的派内，阿军进入在堂，只管喝酒，来着广东所的内水听到那么少。况且，来着开钱奔波了年代的国内组织起关系，蔡立堂吞了可能代表国内阿军起的，表现了担当内部协调。罗局长迷茫了，眼前不可为，人都不讲的，来人组织人机构不谈。建个文员教堂，用着偏见东就他讲机构些。建个门口有宋江体，来人群鬼堂，其实二军科教堂，娘们姐姐举证识别呢，娘们都不起不谈。建个门宋江娘们堂，建个门科有浙江材料了，国内单的，建个门偏债堂，编造了偏债人个全部机构。现在是对接受些了当官些。 사도로 참배 강제 대외 라제 강조 지수 체로 동타 장진 진타 진료 진 구조 여부 체대 비제 토비 누구준 체조로 대조로 내된 치고 현재 대자래 되는 통치 지구시 대당 남부 군도 현재 대자라 탐진타 년지 년지 십제 차도 현재 제제대 대자지 타세 대중 지구바 제제 내송 넘어시 매년 총결에 담년 향 함부로 총수타 매도종 매도총대 막디 총수 담모 로범의 향 공리 총수 보종 참모 총대 동풍 현내 대시 소수 왕중정기 人民的 쓰바타 년수 셈보마세 시름 땅 전주 조경타 미리 튠지 人类다 요거님지 튠내 폐지 멍시 롭스 소재의 튠주 주의 캔도 넘어시 공기 땅글에게 사신 땡비 도수게 대교르티 시름도 유비 시진비게 땅주 공바 롭정타 나더라 띵습시데 시름 땅 전주 조경 세계로 초요내 신뢰자바타 고지 본가 상댐타 도저 동와 레제베 본가 조경 세계로 담진시베 제체네 시림 땅 전주의 첩세타 전주의 내부 체로 땅토 림가 땅 전주 슈메 돔덴토 조경 세계부터 중화미리 지든 소변 뉴시 응아르베 딘주 지구시 중화미리 지든 소바 조두의 세계로 군대 땅에 예급지 지주기 첩대 동시 세로 동타 제일 지든 지조지 주주다 대구지 코리오 주인데 미리카 와라 편수인 종원탕 비리 냠제 제 세계로 군대 동구 天天 beauty 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wang zhong zheng ki, tuyen zhen xie tuyen zhuo cha gyuro, zhe gyuro gui ne dang ne, bian zhong yun rin de gui dang bui da kong bai yong qi, mang xie dian bun ting gui. Te yang, jian yong ji di ghe dian zha da wa dian bun zu gui xing, nian da yun dong cha gyu ta gyong qi de. Zhe zuo zhu gyong qi bie, chu zhe chuo yong ne kong tor dang ne, zhong hua mi ri jitin cho bun zu gyuro gui ne dong wa tang, nui xie sum ji lop su jia xie ting se bie ne, tuyen zhi dang dian ling ki, qe psi dang zhe zuo ji nang bu sa dian de dong gui. Pian zhe ji seng shi sa bu cha zang tang, yang ta, chuo yong jie ji guo ne, la da ra qi gui xing. Chang gu bu sum dang, pian do bu ji ki, ji lang zhe ta gyong qi de, yu bab dang du mu dang, ge juen sab ri qi ne, ri ne dang yu gor tuyen ne rin por tang, tian tian xing zhu le buin zhe, li dong cha gyu ro gui de dang to, tuyen gong ji li zhi ti, bian zhu ri li zhi dang, pian zhe ji li zhi la gyur bu qi gui. Jian gam ngun zhuo dang, song jiong zuo qi la song jiu ta gyong qi gui xing, jian gam song jiong ge ta zi ni bu song ne, ri xiu long sum dang, za zi xing la xi ji ki song jiong dang, chuo yong ne zhu jiong cha gyu ro ji gyu ro chan gui xie de, da gui xie pi xie de qi bie chui, zi zui tui bie, ne tuyen

0: 저리 자주로 덤진세 가라. 중조 태용 폐제 동조로 군대 후다당리 연금 시비에 다르베 동위 지배 추세 윤세 매버라 홍돌 동구 마봉디디타 미마 대구념진 타대타 타다라니가라 덤진 제주 타종 지구시 타좀 쓰고 조정 시슈 치로 당리 타대타 타다라 몽주지에게 자주 라더라 슈친 제대 미제카가 미마 라노메베 기혼 송케타 디진데베 김시 중계 자주로 지된 지구 닝진데니 조용지 조조고이 응외베 크이메 응외네 예급기 남장 개전 조류 자주로 협조주바타 계속 후다지 구시 지용진 도시 섭도단에 장도비 내분 뒤에 간이 세대 장구용아 협조주바타 고요고단 제도 후다지토 유림 용소 레즈 대랑아 조주인당 고림 대비 고내 라더로 톱지로 계속 지구 예시당 개난라 고이 집에 주제 균제 매바라 공도동 구이신 결조를 때내 폐제지 까지 쓰고타 고열 때내 폐제지 파동 세로 당가라 퇴내지 못하 총결당 총수님제 망송 계송 시름 최종소 전에 접공 결조 사교로 지교로 군대 동구 총열 코리오 리우스단에 치조라 고이 지수 세로 당대 쾌공지 폐제지 낭제 구수 윤두 폐와 지구바 제제 내송 넘시 완전 정기 시진핑기 당소 공부 롭정 달라더라 딩설 제내 당조 레드윈지 지용지 추세 윤세 매바라 토르동급부터 시진핑의 당조 공부 롭정 달라더라 사주티 등급당 레친 두급시 링기 첩시계 랭겐 개진시도 지내 양탑의 시드윈 레제 따와주부터 라랜다주 송제 당섭시대 세신공화로의 도와다 제도공화로의 능대제대 롭정의 편제 두릅사배 당조종의 롭친 레시사바라 군대 동외 수념 퇴배라 랜도 유로지구 양탑의 시드윈 레제 따와 대모주부터 라더라치 구이신 집에 퇴연도 당조부터 망라편도주인바 세르당 퇴배 특준 등과 담지 응무주 제기 자외 랑스 초용의 퇴주 체대 담지 퇴응의 시류 타종 체보다 체류 유지 주니의 지송 쇼와 토도 파르솜도 미마지 초소 랑내 망조 니점지 퇴중 림가 동의 등 시슝기 퇴제도 지내 담진 치바 멍신 등과다 푸르 편배 퇴응의 망점 주바 모두 주제 리우스 동화다 퇴주 자주로 담진 제 체내 라레타 미마 로주 제기 십제 티투베 중재 상부 후다 대구 장애 정도 집에 구자람 소유 태고 창도동 구이시 전단의 시내 레제부 구조 시부터 레제의 시내 레제바라 딩조 체대 우유주부터 레제 기회적 구르셈 시름제라 통신 집에 미 구조지 치조 땜부 쪽내 라섬 남다타 주장 기회적 코프의 제지 레제비 본관 조정 후다 시부터 모두 로슴 직도인타 가제 레준 집에 남부 상부시 대구 초용의 당 내부 종교로 군대 후다동 구시 루소는 구시베 대대 참매 군주 지주 균종 세대 뒤당 남부 군도 루송 치미 배배타 루송 치미 종와 루송 치미 내부 제 용교로 시제도 군대 동타 정의 다 루송 냠셔 다 냠주 띵섭 시바타 더구이 저 종교 견지 단대 내부 동와 모두 망소 년정지 취미 주주 다 루송의 내된 주리 제 전에 주장 雄장기 첩세 코류 对 구바 제제 내송 나머지 공회 사이탄 스링 분소 노왕 주비지 덕심 나와라 현도 폐비 버시
1: 전교로 제거 체제 폐교 넘규기 포교로 살바
2: 나몽키 기체기 자네 랑고키 통대자이파 미국의 지수네 눈나슈랑파 포교 침부총유 Sanjo Chiu Chi Jie, Pue Yue Lam Jue Ji Tong De Xie Bie Nang, Tiling Mo Hi Nga Mo Tang Ki Na Ting Pu Jiu Shu Yu Yin. Long Du Ju Tai Ji Kuang Tu, Nga Mo Ru Ga Ki Pue Yue Lam Di Tu, Che Ji Lan Mi Bisha Ne, Xiong Lam Jun Yue Chue Sim Dian Tang Yue. Tu Cui Chiu Mi Gyun Si Di, Nga Mo Ti De Yang Tu Ki, Nga Mo Tang Ki Ji Shu Tang, Lu Yue Ji Si, Nga Mo Ti Yen Ki Ji Rup Ji Ki Lam Bu Xiang Bie Tien Chang Er Xin Ne Xin, Mo Hi Nga Mo Tang Yang Tu Rup Ki Pu Jiu Chue Tu Xun Shu Rup Tu Ki Yu Pri. Xiam de ti guo qi san ju xian ro nang. Si ling ne ge lam ji le guo gu ju ti nu li yue bna zai gu bi xi ne cu nu su ri pu ri rang yong zhou wei lam zong ca ge chong de tu jue er mi mang bu xi ki cu bi xiong lam ki guo zu se ni kuo mu ri xi ju yue. Wen yang xiong lam ti mo zhen hong tu nga mo ti yan dong chang tang nga mo chi ge lun bie kuo mu zhe de di ne pu de yue bie ci suo yi lan bu qie. Ta qian de tiling an zui, gyok sam di ne cu bi xiong lam su ju tong me sam dui chang si ta, lam ni ki ning dop ta yu mo hi nga mo tang la yu lun xin nang tu. Mohinga mo tang ti ngwe mo

0: 장남 샤돈도 뉴주 슝남 샤돈 투투 좀아 안 소소 지 근데 소레 치로라 도비 이내에 랑고다 던소 광고 차디야고 여러
1: 가지가
0: 안 콘소파 소아톤주 중요한데 네버 침부 투유
1: 침부 통도르게 제네 만소 그섬로 코토 신이 잽도 우리라네 니는 세용게 틀 잡초 침부 시도르게나 세용게 잡초 간데 시도르즈나 빼 낙수 순도나 강 쪽든 게 낙수 총체는 처음라 텐데 쪽든 게 대나한 틀라 뿌다게 다 빼 쪽빼기 샤마르티즘 텐데 뿌다도 야게라 더 텐데 이게 다 파르토르 강타르 목수게 리지적이나 샤마르티즘 뿌다즈 녀고나 세용게 냠냐르시는 티게 나람 쪽빼기 샤마르티즘 다 야게 나마즈 증증 텐데 다 종세기 코릭 중요리게 녀메즈나 로 데보시 녀시 코릭 즈르나 종메즈나 아탈탈 콘시 타타비기 심보즈 톱도르게 더서 어째 세경기 잡저런게라 대체만 무슨 나슈션도 나슈라 튼르게 다른 족비게 저거는 다 통콩 튼르 종세기 코릭 즈로 콜마르나 팅마 레레스 오리라네 라사라나 나슈게 다 칸다 코직 신원된게 라사라다 칸다 답 데비시다 봐 어 튼르게 다 족비
0: 라사나 총가딘데 망고 주요
1: 튼르 팅마즈 다 나슈를 강 쪽든 다 디기 더서도 저리게라 어 튼르게 다 답 데트리게라
0: 에 게난도 발아야 파 송소 고든시야다 던조 요리스 비난 체샤나 디 인티메베 다르게 나오네 야 소주 송소든 중지야 되는데 요르베 계산타 답디부르 봐
1: 그래기나 다 자람게 통에 다 던저 종킨 요지 요리 디네 무서 살레 저탄 종 영사들이기나 다 터치리 도리 즈나 세경게 텍스 저테 가도리 트랭케선 소그 나자 모즈 톡도리기나 소그 나자 모즈데 테 고통 소테 고미 야오미 테 포힌 오미 테 칸다 찬즈 멜레즈기 종초데 향 힌기 고주메네 샤타 강주 모즈 다 등시 자람도 모쇼마 던저기니 지오리기나
0: 안 친제 다 소소기 근데 소르다 모튜제 소소기 롭존 제야 이내민도 소소기 난게 좋아하게 디데 용보 판뇨 줘야 이내민도 디토야야 삼노 근데 이베 지막
1: 오케나타 신시션로이나 지탕아 다 로슝디 슝디 레제 제 니 아바 아메 토소게 샤르게다 코르글레 제조르스나 멤버즈 글레니 토 야오르기나 다 데인디 나 멤비기 레가탈라 힝슈르 조그마라 다 야기잖아 보게나 가쇼다 나오 글리가 티가 쉬었네 가쇼 티가나 잽송다 다 다지는 응원지는 모습 땅 얘기 메비 글라와네 간단네 지쇼 땅가 힝옥스 보 버름밀라스 히토파 사야야 파도라 즉 인자 담차스 요로 메베기나 디션저 얘기나 나랑게다 담차다 지 요구드나 다 간단네 메비 글리가네 마히 파도 이게 시지기 담차 오기나 대 시비기 유럽 나라 간단네 만서라 펜토레즈 간단네 파미게 제와 강레즈 다 nge pami ge jawa de jin de zu guri zin de la zuo de zu bian jiao zhi ge de ri de ma ge la zuo de mang zao la xie ge zhi ge de an tao ri zu ta nge ba shun de zu na ngu su chong zu ge li ji xin de xin yu ri la na gong zhe dang yong zhe ri de yin de zuo de ta gang dan ne xie me leng guo guo ju ma zuo de ta xie me le pian tao ju ge xie sam lo de guo ri zu lo su de jia de jia bi yu ne na nga ru na kang la kang sam ge pe de de ta ji tu zo de pe de na le shun de na me xie la xie pan ba kang zhi ge yu na rang ni le xie jia de kang go sir pe na yi nga zu mang zao ge sam lo la yang ta bi ge xie cha cha de yang ta bi mang zao la xie ji zu zhe gu na rang ni la sam lo ge cha xie yang ta ba xie go ri sir pe na yi ta rang ni ge xie tu de na ba gu de pe de la jia tin xi ne mang zao la xie ji zhe pe de la jia tin xi ne tang ta jer ka ma mang sam tam chi la ngo no mo go li me xie xi ji ki xie sam lo tan zu wo gen la
2: ringle le tang xu zong de ga xi ge ten ge xu ten ja go ma nang zo li ten ji me na yin ja jie

0: Sambo Lengge Gungkamsa, Tanda Lengge Gaya Sangu Tsukbe Lichandi Ni, Pyoga Lungti Ne Guti Shubye, Kangchun Siri Chepkyun Shibye Lichandi Ji, Nga Lichandi Tsumji Tang, Tsukyun Shiken Tsirunyi. Nama Lengge, Puri Yichan Ni, Longdong Chak Lugyu Denbye, Puyi Nawe Yichan Chakchen Shiyin La, Dini Dunhuang Yichan Jesu, Gena Ne Sato Nibye, Lugyu Tuchu Rinshin, Nyo Yun Che Rinwe Nabi Gwambi Shiri. 今年的甘美居民尼罗平常尼亚兰总体普及重区行南的萨洛格那位兄弟国西七顿不是因为啊龙出家顿给他别别扎钱一餐的顶着他土库青年没穷提起平常了这些没别做看起独立切割一餐新度尿着切了心就把他给特地切记今顿别兄弟七记他 冬年来月别一餐时三年春月来兄弟七来月别比你来不及去年都这图时七来开不忙不有三季切记地他呢那日给学会定七别一餐时因来哈拉们土日别不呢巨皮盘图穿西时不是重组呢今朝得的没别日穿西因了呀空谈给日不退俗土日就不呢就送盘呢配给各位总卡就送给亚开西因空谈给日不俗贵不大呢
1: 孔坦给日太给气味个不是重从我所需吃不他土日教松个退缩不是重从你民土差别南区个年轻吸引文讲土日捐个板孔坦给日归不他不是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轻个年
0: kumsi, chu lu tan teme so, chuo mang pu jing tan yu bie, na wu gu chi mang bunya sa che yu. Donghua jing ne le, ri xiong xim ju ge jing tan dian de ya, pu ri yin ni ni, pu mi ri gi chi cuo pi ge lu gu gi gu chi sen dian xi yin. Tie chu gi pu na rib gi chu lu gu chuo ge ta, chun chi rim so ni, pu gi nang chu jing ne ge jung kun ta, pi ge le sui xi chi bie, na rib gi xu mu gu chi sen de guan xi ri. That ring lizena, Pinjong of Chimu Gigan Chimua, Genshir of Sangbla, Dinti Shune, Puri Sangola, Jetishubi Nantun, Tetishubi, Hingene, Sena Yipshu, Shamla Jabang Nantun with Serena. Genshir of Sangla Gungamsa,
1: Gungamsa.
0: Ne, Tering, the Gelang and two Kanjun City Chapun Lizena, Dinti Shuja, that join the Nantu Puri Yitang Gorchi in Galalia, Gandishua Jewel.
1: No, sir.
0: 당국이랑 프리 이찬스야디 컨제지 스유다 디네이네 이찬디 커드 템비나 이찬디 낭튼조 카리나 갤라강한주 게치 심볼 헹겔야지 모디스나로나 슈이
1: 나선은 디 프리 이찬스류장은주 지단간에 한다 변종 시즈석을 다정산 시즈 통계서 그러봐 디 공도 개념 종 공기 프리사 된지지 사지지월 디네니에 대베 단 나외 이긴님부터 이제 진짜 잡이들 망부죠. 이제 지민릉아 먼저 다시 계지 조로 체제 가지선 지송구 조로 체제 아니 부지 익상스 민답지.
0: 아, 레레스.
1: 아니 다 익상디 다지단 재배나 건조 내돈 주민 이 로라야 그 뒤두장 부지 신분 남기 서신 다든지 그 주교 다든지 체외 급려야 사원의 니대배 익상지를 근데 인도상 Nidong chumi nge lo te ya, gup titu zang nga dang roba chi nyamdo ya, nganzu chizun mi le, ne chaka da so ya, binyin garja go ya ki togo cha, dinti ki lega chi ka chimba yin. Titi yu, an lam shon ne, nizu dinti chi yu ka xindu zang, an piki sajung nga lu gyue che, dakze chawo shi yu ba yin. Dinti yin du zang, piki yi ki tisu pe me si pe, tuzu. Shira Chinshen Gyo Tangan Zu Longo Duma Su Ne Gashi Dongda Gyeomen Zho Samsan Dinti Ki Yanyong Ki Yigin Yingba Shata Yinba Ngan Zu Tingsan Chik Yikchang Zhi Gu Su Ne Dinti Ngu Ne Cha Shana Be Mishwe Zha Chimbo Chile Zhi Chukyo Re Dinti Ngu Zang 급지수상 yīngyīng sūrē tīndē rē, bēcē cūdū chēyā rē, tīndē kī lēcē chī gōchū bē rē, tīndē zūbē kāp lē yā, anē lāb rā yā nīshū pū chē, yīchāng dē cūchī dāk rū chē tū nā yā gu mēn rō chē chē, yā nīshū pū bē, tīndē pū tū chā, anē lāb rē tā tē yā mūdūn chēn pū chē, gyab gyō chēn pū chē, chō sōng rē, tī chū kāng lē yā, shē rā kā tūng jēn chā sū. 신년아리 주민이 딘제기 차 딘제기 가지요. 저든 디나로리아 아 이상한 난도네 차선의 출루 거요리 지금배 거요리 딘제기 난도에 빼는 디나로리아 가지 지대 소리 딘제 가지 빼는 나는 좋단다 딘제기 다시 로드에 남바 딘제로 봐. 디나레 지기고 이기고 타는 난주 까벨라 소버 봐. 이수기 딘산만 난주 비위기 이수기 까벨라 소버 딘제기 난도에 안 쳐봐. 다 딘제기 관수 그래서는 난도에 야전 부셔 주지.
0: 아스다 디 단대 불이 잔디 니돈 게미 주미 듄로로 편정럽 지침에 비니 심주 칸리아도 세냐 차남브바 안디 탄다다 갤라이케난 주 심주 칸 난키 딱 가서그레 낭디엔조 딘제지리아 제지 구데어라 디케자 체슈지르바 나리다 갤라가 디진 탕원네 직수로나 슈인
1: 네시 아치랑 안에 안주 단다디 비닌사디 칠리아 진단 가리어레 수도는 따진의 두주 거로 친샤 비닌스도 잔 두주 예전 친교질이야 베진님 버스를 봐.
0: 근데
1: 인도자 대나로는 그쪽이 로규기 되지디 윤정의 윤에 대지기 안에 그 진단이 쳐버요. 근데 진리야 지기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인도자 그 당부디 로규 진단 스님디 개침도 소리지. 근데 인도자 프리 이산나로리아 그 자베 인인 그 중단 중요하게 되지디 안에 지 들을 개고문에 제 죽숨의 인도자 단대차려야 나랑주 두주티 나부시라인 뭐 그 딘제 인도산 두주 거정하고 있는 제시를 남지 채워요 딘제 지시 신단지가 내 차시하면 아는 권한 게 지기 증오 기준 다 쓰니 단 영버체 등산 나랑주지 변화 증오 기간 내 차는 제시 딘제 시하여 딘제 인도산 개그 기준 번내 차시는 전부 당부 가대 공도 따간다 제시 토시 딘제 지리야 지초고요 딘제 기 진단요 당은 신단지 로규 기준 당 배차시하면 불이 이상 규제 급 뒤두기 부리스기 유네자 야면은 뒤에 뒤두기 배는 공단 결합스기 유네자 딘지기 루규 제바치 알이야 제시 안 당부치 된배 제도가 중요하리 나 지단간에 가려서는 이상스년 때야 심주 청년 소수 아니 가려서는 터블럼망 자만저 규제 소수 문의 심주 지하요를 배는 불이 이상 나로를 출루관의 심주 지하요를 출루 나는 자세는 디나로리아 배는 봄님부 딘저다 니진님부 딘저 아 비신님부 딘저기 제딘데 요를 딘데 인도산 대상 안 숙지 토메 줄단 줄주 스님 소리 딘저리아 심주 지하이네 자 양비도르기 리버스제 아 별이야 지 이게 줄베 응아지 드림 소수 나는 줄기 개발이 줄리아 교체를 딘저 강이야 심주 지하리아 야 제시는 난 참 부여하리. 다가는 신디 나로리아 안에 지 다주그리 이기닝베 조단 인도산 디주 나로리아 다주그 조단지 다가는 신지 제제 예수 간의 심주 지하여리 나제 간의 심주 지하여리 수구 토안의 심주 지하여리 세상 심주기 가져오디 다 참 부여 시부지 인도산 안에 두렵 죽성 공기 벽이 이상하지 사발도 지 이기당 저와유 된교기 딘제기 지 십제 지하여리야 아니 제시 편숨 초보 쉽시던요. 딘두자 프리 이상기 진단 체슈디 가려서는 세다무스니 그 딘제기 직규톤에 편숨 초가다 진단 체보게 말이. 저우디 가려서거든. 그 제시 진단지 편숨 초보요. 제단디 신다기 젠더 메바지 딘디즐리아 지추고요.
0: 나스. 프리 이찬디는 다 심주카나로 로게즈 스탈릭티체 냠수 체제 아니 단다 버준 용자 안제스나 추브지즈바 인간라케랑게다 릭지다 냠수 체야 텔야 간라케랑게다 공부한테 시나 로디즈시 고브즈바
1: 나들 다 딘제지 프리 이찬스년디 호마지 사원에 튼된 조지 델레 토만 튼베 둘리네 산에 대게 메센난게다 지금 강토도기 주루루 수행교가 남부지리마도디 등산나제 리버스니엔젠간 야면 익산지베 흉루지키제 공학된 제진교지 말바 디데 인두산 베젯 베디 땅안수도 마순에 베디 뇨데요 구림도 마순에 차단 축 이어와서 예세 가게 매된교 딘데 남부지리 대마세 가려서는 사월의 규정부터 딘데 인두산 안에 직세 뒤다 샤다 랜다 딘데 다지 롱 자자몽부 날라르바 그 베디 서류 두균을 속고 균 망고 주유도상 토망은 주 변종을 붙이면 된대슈 차례 주어야 가르치고 요하르스는 원래 두시스 제제 원래 주 아무 다 벽에 나는 두시도 두죽스니 된대슈 두죽어서 두장 다 장마수여 봐 그건 뭐야 아직 사르리 샤르리 원래 주 표지기 샤 요하르 따도 봐 망고 주어르바 놈을 속고 된대 주 장마 장마수여 당구 장세지 아들이 장자 치아리 차별 참아 지 그래서는 쇼는 레지체제 파 장세체 장세체별 급을 있는다 가수래 지단기 잘라다 굴로 주변은 신문인 뭐 지금 그 가려서는 송교군 남배톤에 차비디조 냠교에 왔다 지금 냠교 쇼차 왔디 디네 마셔와 치약이 배준디 개체쇼지 제가 디인주자 아유기 토리아 안에 직 뒤주야 파 뒤세야를 속어 치다 땅야 다 딘데기 그 직 찬된 나란주 다 딘데기 조단자 요 딘데기 토네 안에 파 뒤세야 디네 그 가려서는 주 리디 치아들이 배제 간가 카돌 인두자 영년 배제디 거기 공도제도 쇼장 그제도 거기 공도도 디야버 치아들 내가 또 배 편 참부 쇼지래 명도 참부 그래서 아주 프리 유전디 날 쇼리 딘데 있는 뎁 스르바단 아주 딘데 뎁장 딘데 치직을 하세요 아 다디 바지 잠제 딘에 소소수직 소수 참바 시샤 제제 최전 소수 제제 디 봄제도 니지제도 야만의 최 최전 가르도 디간의 여버직 최고고요 어 다디 최백업을 야 낭도간의 치아요를 남백간의 치아요를 지금 낭도간에서는 얼른 봄 가봐 있는 봄가봐 되게 차장님도 지셔요. 되네요. 봄가봐는 내 쇼무역이 아직 찾아줘 봐. 배치하신 가지 채주요, 가지 총주요. 근데 그간에 야 지중도 남배간에 야 직직이야. 야한테 익수리 공허리 대장주요 봐. 먼저 쇼리 장가주요 봐. 나 근데 간에 야 직 공허리. 제가 내가 된 욕부 쇼부지다. 때야 매부 잡으시. 그제 그 내가 채워 뒤지기 때야 매부 잡을 수 있어. 제가 근데 인도장 간서 로디에 잠 직진가야. 저 축제차 돼야. 가려서거든요. 강에도 마선에 최수지 중요해. 다시 와야 다디게 참아 수지 연배 감래야 안최전 소소 별 소소 어다 대장님의 공허지지 즉 안티나로네 체라 가르도 기준이네 토고 십지체 다디 내게 내가 지워 다디게 찾아 저류자 안에 먼저 가르쳐 버렸었거든요. 뒤 먼저 직장 내가 진행 중에 내서는 내가 뒤 멍시 내가 주변 소리치래. 인도자 먼저 여기 단행부 된제 대여르디 등산기 다지 버준기 털만 된제 된제 지마 지신 빠르게 없제 방어주 제토비는 안원의 심주부 남리야 지시 개천부대 던토구를 받다 터지고에 현을 계급 지난 상매 불이 이상스니데 도구를 쉬우시는 거 요리 다 영리 뒤날리야 가르래 주여줘 아단 내 칠레단 저와 유배 심주 차근 가르 유조 내 가르 가르 유조 된제 간리야 손안난 얘기 딱 해봐 멍부초를 얘기했던 거요 간절해서 깨지 전혀요 근데 유도자 안주 오 다디 말이야 계급 지난 용조 용조리야 아니 지 버준 체제디 지만 지신 토니 버준 체제 바지 짬토부 있는 아니 제시지 고든 제도를 삼는 안주 토막이 지 군론스네 자 삼도 된제치 디인도자 예돈 쪽에 로리야 안주 단다디 다 대뷰리 니치 되지면서 잡으간에 된제치 마 버준 슈리 버준 슈 체도자 안데야 지게지 표직배 다직 중지인에 자 다가는 신 안주 중국 표직배 심주칸인에 자 다가는 신 중국 빈영 순교대내 인에 다 뒤수 상매 내던데 변명습의 야구스 주피아 체제 안에 절제지 딘제지 다가는 신기 댕조지 다간 딘제 자 톱송 단다 당군이버스 당분이버스티 요런가죠 당분이버스티야데 좀전 가려서나 프리 이상디 차장지 단도 버준 슈투요만 아주 다 내고 내젠지 땅 안주 미간간에 내가 딕스 쳐버디게 버준 슈어리 다 이내래 단다디 베지 프리 이상은 던지 슈슈 능신 체제 만주지 리지 체베 나로리야 단도 베디 르덴교 자르덴교 다시 나서 한바 한부디가 르데고 딘제기 다 차비 편 참고 쉽지 않아. 단다 대중 냠소디 다다 내가디 나다 나심바. 단다 단다 고주부터 잠지. 세단 내래 단도래 모두 대중 예전실이요. 대중 알로래 땡땡 진타 유된 여기 是吧? 다 이제 이게 내가 유된 여기 이게 망부지가 대중 요마를 쓴 게.
0: 네스. 아빠 준나 초부디겐라. 근데 제어래.
1: 다 단다 먼저디 버준디 단다디 편좀빈이 유전 관계 공동의 수업을 제단디 지난간에 배송카 배치를 제도를 당연하지 먼저 가서 우리 자결을 된데 간에 망유치하러 서버든데 제도를
0: 네네세 디나를 견라다 쇼를 가제 지주나
1: 단단 먼저 디나로리아 지 가서 우리 모두 시아디 대만 동단 얘기에 지금 모두 시아 디 그 단단 불이 이상 지문의 자신은 자제도 마소는 자제 다지 주심을 선택해 증내 주시지. 제가 단도 그래서 모두 어 보존 수야 다 수야기 단다 급제 요에 대고 된지
0: 시 게라다 프리 이찬디 리트다 냠수디야다 레튼디야 튜닝 어디고네 게라가 직선하는 중이
1: 프리 이찬기 계시 튜닝 지 쇼고고 있는 게 삼바야 가정이 지내 쉬는 생기
0: 네스
1: 지디 프리 이찬기 코란 뭐임 봐 먼저 냐차샤디 튜닝 참부 저에서 그 가래에서도는 빼차샤는 프리 이찬디 계시 프리스니 사제 나가는 안에 샤 망소기 닥주 지그리 고 가려선 디나로 야 남배 송다 근데 출루고 시중 망부 유자 댄댄 다디 구송 도된 체제 다 집 최바 체제 유지다지 이년리 다 하름 고 차상부 좀 면잔 댄댄 다 최된 그 송자부 질리 표조 유조 구 고체부 지 송 표조 유조 된지 표는만도 쉬고 쉬우지기 그진 단지 만 두고 말봐
0: 네스
1: 제가 먼저 드리디 내 가르쳐야 할 수거든 디 망트리아 단다 냐자 체다 뭐 야면에 가르수래 망트리아 등상 간주 표가 사지 망부지리아 다지 다루 대장 매대베 이상하시거든 내장 간주 빼진 인분 망부지 또 사대요 네 다디조야 코용문의 진단도 먹던 체도고요 말이 간주 비닝 진단스니 카니네 시고요 직디 가르스는 비닝 지문 진단스요
0: Rimujin
1: dancing in the Kaskuris and Benangan to Bezit Jemen, Ben City Resha, Dimuji Resha Sidusa, Dakor Juchane, Pinsun Sopo in Barba, Tangan in Tuzun Yungusinza, Uncle Yarin Danzig Jaya Yorba. Sick the Karesuna, Manzuti, Yixangarin dance yore, Jessie Rinda, that dinner lolia, good Nang don't catch him for it. Just on Pinning Sinidi, Manchek Rindan, the Zo Kareson, you Pinsum Tomegan, a Druyo Mari. Kazak Tuzun Yung in Tinjaki. 지단가 쇼부지기 간의 최신교 인변에 변은 등황기 이게 있네 자 다른 생각 좀 표가 전부 고두기 런범스냐 소리든지 대주 인변에 쇼고 지금지 간의 제어를 마도 팅쇼를 쓰기 제바스냐 소리든지 여기 제어 말 근데 인도상 그 이상의 진단이 개천 부 쇼부지를 봐네 모든 차디 먼저 이상 내가 진행하는 것은 개체배 소시 근데 인도상 단다 표가 산에 가려야 다도 대장 매대고 되는 거지 그 서구지 된데 그 북부도 된데 나로리네 아니 지당기 슈구 맘 빼진 망고치 다 쇼결 체제 내대요 여러분 카질이야 도바 총바자고 된데 그 진대 나노네 직 소소진 단도 삼산 된데 고지 잡고 체 된데 긴교여 때이네 망고치 다 빼디 차장 된데 다 차조고 된데 면자 아니 북에 나는 랑가 내생 욕설 된데 남부지 여러분 먼저 배변남도 나로리 배지 참아서는 담면시베 소리지 지그도와 이내려 간주 지금 롭자지 심주칸 지금 문에 차샤나 참아삼비네 남유디 랑자스네 유는 이진 단참부 쉬우지리 제가 딘제 인도자 디고리아 치수 안에 산에게 메제 디주다 간주 지금 심주 그 참박하 냠제 그 돈에 이상직 송교치야 그와 냐자치야 디 다가는 신 딘나로기 안에 제시진 단도 중앙된 샤디 불인 이상기 냐자 지역이 따지 그린다 개체 수치를 잡으면
0: 나스나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노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히 야게다 불어 내 슈유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솔린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렁이기네 두리아티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4: 저번에 또 저희 남자 그 그거기 링키서 예쁘고 좋은 남자다 좀때 소소소 나오네 민나 마음부 친구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 뒤지 시들 제베기 코미디니가 긴낭 닝기 땅미 캡디기 주족기 게 중당 줄루 당 준이다 벤저 당다 니즈 마음부 친구 정근도 미르디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5: 여기 단단한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인 다저제 마세가 땅 아주 셰 샤브디 하장 표송 속고 여기 로가 가져레스 디집도 잡았다 여기 네디네 가라에서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표송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드라 강중 시리 체크 시벨리 텐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지체
0: 생각남처 공토 행계가 센 초비티니 니트르니네 편종럽지 침의 기겐 침모와 겐 시럽 상블라수 푸리 창고를 제지 슈베 낭튼디지 지멜리세나 겐 시럽 상블라수 무튜네이나 편종럽지 침의 비니 심주 칸고를 제지 슈베 낭튼 제지 슈베 행계네 튜도도 세나 유쇼 틴디 칸존 시리 체크윤리센 순참 다시인 리센디 십시 챙고 낭켄 바산 슬라타 좀지 적용 사고 비스 중인 응나 시멜리세나 연계 제요 행계 슈덴자고

마지 담아치 로 담아 담다 하라치 로 담아 마지 담아치 로 담아 오저 루라치 로 담아 마지 담아치 로 담아 바자 짜라치 야리 레네 짜지 세네요 니리 레네 주지 동네요 빵쇼데 마르키 야 저네요 테라 두시 라세 세네요 야 아두만도 라세 야보 지세요

0: 장샤르다 샤로크에도 차롱코로 로노다 노비상주도 티바 망시 회도 마모 수준이 집시 랭키 넘시라시나 돈을 니르다 로게 로주 참도 의주다 장주 나수 샤르주라 차부송함 주자르 바뀌다 사스카즈라 차부 정원에 치와 파파주 시제 장주다 로주 로게 샤르주 너리 샤르주다 로주 나수 의주다 라사라 지금은 뭐 거네 리미시 너무 대표 사즈카지라 차바슴슴 법규다 야나 조자로 법규 디멘지 사즈카라 지금은 뭐 거주도 상인이 뭐로 니르다 로게 로주 참대 의주다 장주 나수로 차바충함 조자로 법규다 사즈카지라 차번 정원 법규 디미 매도하기 서번 마사라 차번 정원에 치워 법규 시제 장주당 로주 로게 셔주 너리당 다세 장주제라 지금 목호네 림신 남태주 사즈카지라 잡았음슴타 야나 조자로 밥주 대민사자라 지금 목호주 샴라 장정지 총결당 종추카기 남시군대 수위 라사라 잡았음슴 밥내 림신 지금 목호주 조자장 조숨자숨내 뉴스루상아 파라 선주자라 잡슴슴 밤내 림신 남티뷰 주제앙장 주지 장안에 니주 저주 자주 파라 나주로 잡아충어 밤내 림신 주자로 밤뷰 주제앙장 시자 뒤내 주루 사지에 파라 저입 취라 잡슴슴 밤내 림신 지마무 호르뷰 주제앙장 주숨사 군내 니스비 사려고 파 내동 구유라 지마무 호르내 림신 잡슴슴 밤뷰 주장장 주지자주네 뉴스듬듬자지파라 생각해볼라 지마부호네 림신 잡충어법규 주장장 제사니네 뉴스자시파라 허름추유라 잡충어법네 림신 주사르법규 주장장 주니자지네 뉴스장사니파라 개즈종라 잡슴슴네 림신 잡충어법규 주장장 아자레고네 주지자주파라 부승종라 지범호호네 림신 차바 슴슴법규 주장장 추사레고네 주구차순파라 시즈종라 지범호호네 림신 차바충호법규 주장장 아사징네 주둔차시파라 암도종라 차바충호법네 림신 주사라법규 주장장 숨자레고네 주숨자제파라 남중종라 차바충호법네 림신 남대규 주장장 추사군네 주구차레고파라 소종라 차분 중원 법내 림신 조사를 법규 주장장 아사안의 주둔사진 파라 허리종라 차부총 법내 림신 조사를 법규 주장장 시사군의 주주사둔 파라 딩세종라 차부총 법내 림신 조사를 법규 주장장 제사총의 주구사례고 파라 호롱종라 차부총 법내 림신 조사를 법규 주장장 주사순의 뉴스지사순 파라 망감종라 차부총 법내 림신 조사를 법규 주장장 제사제네 뉴스송사가 파라 조공종라 차부슴슴 법규 주장장 구사제네 뉴스송사주 파라 자유종라 지범호호네 림신 차부슴슴 법규 주장장 주루사레고네 뉴스접제사지 파라 보종라 차부슴슴 법내 림신 지범호호규 주장장 주송사니네 뉴스접시사두인 파라 민인종라 차부슴슴 법규 주장장 주송사니네 뉴스장사레고 파라 야즈종라 지마모호네 림신 차바슴슴 법규 주장장 주송자시네 뉴스접제사시파라 나가즈종라 지마모호네 림신 차바슴슴 법규 주장장 주사군네 접제사시파라 예즈종라 차바슴슴 법내 림신 지마모호규 주장장 구사지네 뉴스접시사제파라 니모종라 남팀네 림신 지마모호규 주장장 제사제네 뉴스접제사슴파라지도 생각하는 게 남신원의 수사라
1: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 이
2: 쥐둔 치자 투도 동비다 급지 시주 디내 세제치 滚对生就盲催托念所滚穷诺皮微信地念前
3: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念贫穷龙城年轻烈故特别龙真气
2: 生就滚对滚穷写别来前引
4: 你对于三个别蒙西布里
5: 也跟牛就给卡
6: 三个别也跟名字单独
5: 三个连接接入你多年松了配给也最
7: 三个滚对滚穷
8: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9: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局呗
8: 啊第一
9: 看要念浪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撒吧 AI 卡巴东大请问我说的是
10: 你说的句子这不灵样子的区别门丁卡着样子的卡在区里区上
11: 六道卡巴牛国西日天的西塔给个森女塔轮就给科色别六道卡巴以狂在体位期连年康的配置给个比科色别的中龙聚切巧脱去了我的阿给教育塔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育喜不见两群中国地庭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
5: 中国地庭给云至六道卡巴城西亚爷了点价鱼了烧浆阔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吉儿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最桥
12: 三个零件公开不上谈到今天从三个初别列人点点品种龙城年轻列工培根龙城界三九滚队滚中协别三九球队列前者我列在年终修改第一年
13: 我听的列在年终修改此段一听的三九滚队滚中协别列在哪我里啊，决定作为指导他，提及三九的军队这边南侧卡级特殊区域。
14: 中国空战坦克库车塔，中国开局点兵基础人路的冷路，明日三矿人员冷路界太空切换。
13: 下面那么做，决定作为指导这边南侧的信息难受。
5: 昨年七月，杨永塔被抢，第不第年，提炸三步起。
3: 三军滚对滚枪里前去，决定作为提炸南侧。
12: 三中林业天地决定作为提炸西边南侧南岸了南北错了。江南电送情感，杀出云电去，超越过去，乘坐国际图。江南电送连了续，土地连从超越机，即可不惜年终雄鹰。
13: 三林业。亚雄图拉萨中间的纽奎斯的江南奎雄去托索唐布罗电子主角的新给古地的之内萨图纽别森图杜巴马丁丁西归如西小夜巴的给兴趣罗迪大人光去杨宁森图杜巴卡最咱们见面三步成绩没年纪起码他被告诉俺你萨家年数两个世纪月白罗吉拉听卡些里成绩没你三对对吧？今年呢，俺你拉萨总队两头给点过年对局。该对对，南西宁达的三对对吧？的统计出来，他说我这两种情况是按两百三六块几度，即电子主角的三块八的对打局不是。电子主角他罗桑投入内，将咱们电送情感的杀作引线，他罗可能年之前呢罗救助中有，他们罗救济个人，看作能没希望。罗西伯罗撒家罗嘎苏对于月别娘总西伯尼昆尊文的全接着行上市
12: 各体对阿塔三的婆婆姐重叠松土操一个月即罗斯安天主给铁达写下接入你东古罗操表家蓝铁冷铁水伯美国下东土面罗松松为各所空尼托这穷水罗铁日罗你是在住了那边罗斯安天主给四百米西东古表我就我住新别科目江南岩水列出党的合作强马儿说不前年怎么能去设备脱水给江南冷通送行月罗尼修增益了那边电子主角科目有错库住同步每天扩入两个几个月不他第一次呢两个哈家养不起月不大那样传统两个自己忙为卡儿跟两个卡不月不是 로티 다와 개발 공시 직조 재배 란조 롭진키 친규 치제네 응시 참가라 민토교 유토 콩이 통마 체바타 로산 튕두기 시엔라 덴진조가르키 카바 앙짜식 체신 테네송 군이와 저와 망토 친유시 제로니도 조르 다와 조베 체 조니 콩이게 코몰 닌티라키 라이오시 닌티라키 랑갸 사조 로가르토 되베 니츠르 균도 데니 중메바타 심교의 교수 로산 튜드기 덴젠 조가라 응니기 레가 야쿠체네 미고 난키 드브 딘장아 킴토 로토부 치그 테다르체나 응니 로가르 데베 초와티 튜닌 데부시그리 제시네 심수 동기유 닌지 제지기 로니바르 범치와 데야 기브지 갑티드 레게 긴케 로산 튠주 포모타 냠토 닌쩨가 타 덴진 쪼갈 다와 듄네 되콘 머중와 포모 사사 예베 겐근이라 따용 제도 제브지 능미스부 총결 숨라 차와게 괴도 편준 카발 겜네 텐도 세원이 틀람 역지도 교류 없이 카발 꾸부지기 지리 동차 제베 제와 담보지 예미 원장 람발러 추주 니슈학점 구기 예배 양양 체배 개와 치 군불 교류 안주 타자외 초내 지단이 장람 내려 슝겐키 김사 장미기 윤댄기 초와제라 폐기 내체례 수망부 춘추 시간리 제 덴진조갈키 사괴발 대달시샤
13: 로데 코르균타드네 사조니와 니달 카발자바티 니람동와 림시 교류 니람나 민고마토웨 니마야 대장 교육하고 민도 제 덴제 조가르키 전소 지시 대다시휴 니도 제메 주실로로 소비 자람티 누르세 람티 토마데 사시 자람 샤동 토데 니쫌 지구 소유시 디니 니람규 개제슈가 덴제 조가르키 로산 튜르블라 사시 자람 샤동 토베 산주 랑게 통충에 시체급 로산 튜르기 통충 고급 중세 내니 냠토 팅지조 신뢰제비시 니도 잠이 쫑가로로 덴지 쫑가 나주 레샤 도 레주 체네 메고르 셰프슈 사제게와 타 사제게 접초 코주 링게 코라타 로산 튜두 라리아 사사 레주 체네 다동 소바시도 교류시 디네 손 코니게 바다자 지리 송자 하잠 퉁트 치휴 지리 송자 하잠티 메고르 데제 쇼즈 송 하잠 나 레비유미 왠자 로산 튜두 디겐 코르베 자글람티 셰프슈 레가 참아 토린 수치고바타 팀도 로지 람시 니쇼지 유베 덴지 쪼가 나주네 코샤 제데 팀도 로갑자 콘라 숨보 소페지메 데데 코니지 냠토 진주 민주 집에 뒤즈 나시 하자 뉴뉴시 나주르 레가 제네 로초나 덴지 쪼가지 레가 차치 갑지 레샤케 관람도 라네 미나트 장린케 자람라 다시 셈나 다다 코야 페지 다다 로드 워도 십시 지시 용의지 님지휴 바다 질이 숨자라잠티 마시 타진보 대자매자 코니 체바라 나와 직장 구구지유라 타나 대례자 링워고지휴 자람토케 메고 제잠께바 대잠치 교수침바타 람규지 법주 제잠준바 대잠치 레수침바마세 콘조 남민냠좀지 두갑자 뒤에 망토지휴
12: 남민냠좀께 투상 가외르 냠좀 용라 제제 망외 투츠나 범어체와 대양야 흥이마세베 범어충주신의 림신 첸부차유진 탱직 진주민주체시로토 덴진조갈키 대양 라 첸부차지 내가 가치지유탐시 티베급러 대양키 아 첸부차지 작람토 내가 지기이 시 랭게부투급 콩 항상의 미주 왕미토 쇼리엽시 로티다나 덴진조갈 레티기 왕키 다도 범어를 따금 머중더 범어 강라 제미웅아 냠베 심제치기 원야 범어 심나 장람미 파마니기 댄서식리 로산 튠두기 내주티 퇴지 심나 교나 침부기네 안주 로갈 대비 거두라 평고 최송 시시유시 지루니동 쪽에 로로 범어 총와 댄베 예베 예람규 깨제슈급 퇴외 툭도 진유시 제로니동 일제로 덴진저간 하사 레규체네 하사 법조 누메 레스 사간키 랭겐 콜싱 퇴테네소 김자 총호티 사자 망볼 로갈 되베 초와티 시네 죽디유 看中穷极的十多年二心江南塔这位来了修行月。我前一年的到1979年年底七月当个节目，他家初步江南塔的主播场面草案配送厕所所主角人物月，这现象。明年娃儿。

여기 튼참 아래 샴대가 또 두숨기 지치다 두부숨 모두 제차배 지라 예 근데 세제 공부지기 강한 내 유명의 꼴로 야이나 아래 대시 수근이 등을터 지강 중립 디다게 안돌레 야이나 두숨 지단와 이내래 제작과 이내래 나가는 신의 투부와 이내래 대다게 지시자 지춘일소 중얼른 시엘레 야이나 뜻디 삼바지 두버레 디나 베미식베 나데데나 제지 침 슈버데 홍도 슈버는 신 치강 대다 당 자워승베 지지주 급기 치강 시부디나 공마지강 내 대월에 다 시베 금제디 나도 두숨 시에 차바다가 야제 피걸롱든 세보보 남랑 어디 슈기에 샤나 네 두숨 지당와 시에벌레 두숨 지당와 거로 순외 맹아나나 댐베 제지 머닌 지지 모이 퓨시소기 지강 시부디 걸로 야이나 모두 슈부이 세부라지 슈부이나 지강 시부디 두숨 지당와 캐주 양만나 두숨 지당와 춘이 양만나 두숨 지당와 나바디나 지강 시부디 나라 야이나 응원한바데 다음은 아주 샴라 야롭종 슈에게 난데디 두숨 지당와 급러 숨외 지강 당부디인다 지강 당부디 근데 숨부디베스나 저지머니 지지모이 퓨숨부디 저지머니 지지모이 퓨시베 급수 중외 저지세 두가라 디가도 시에베 체디디 차원민라 체디지 베수유베 체디디베스나 디마레 오나 디가 그 체디세디 컨데지글로 고고 요데스나 등을토 마음바스고라 세브라지 슈베이나 차와강 저규르덴바디 네네 두기 마음바덴바디라 시에고레 디나 체디시베디 마음바로 고고거레 체디머니 지지 모의 표시배 지지디 근대적으로 고국어가 되었으나 차와 강시 지기유바 땜배 지대 단도와도 시어와를 와라 이가 그 지지시바디 대박 크시기 나라야이나 지법 모의 표시 지바양도 그래서 지법 모의 표시바도 보잖아 뭐두부여야 되었으나 뭐두부여 말에 이가 그 지법시바디야 차와 강시 지법 땜배 전도 가르스나 미제디 단다와 인자 머디바 여마레스 제지머니 지지모이 퓨시 숭베 머닝타 모소소니 문주기 머닝타 문주고 몰라 고고고 요르와라 머닝드 가르스나 가다니레 모드 가르스나 무이어이레 공도 때문에 치강디 낭도디 낭도 뒤제 두두 잠지 모두 죽을 제발 있느니 두숨 지당와 겁라 되네 마음바 문주기 머닝 가다니 슈바 다 단다와 겁라 야이나 문주기 무이 거이기 슈바디 조치와 레시베 되나리 다운나 대야 조치와 레스도 전에 조치와 조치와 모임바 폐바 문주기 이기 시행 슈구 유베 된다 된다지 코어바라 오나 단다와 겁라 무이 머인배 은주기 이기시엔 강탕 강주기 유미기 쏘라 내 리젠 치매 난라야 무투제 모두 슈구이 리젠 디난라 내 진네 자지 탓 미대배 최기 난도 카지탕 니네네 가르스나 두숨골기 제유 시제 카지기 꼴라 두두지 모두 슈부이 리젠 치매 나랑에 무투제 두숨 골기 제유 시제 칼랑 모두 슈지 유베 자제 부글 룸딘 세모번 남기 두도도 세나나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일링게 궁함사 섬응아와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구르 녀주 슈기 서구베 지세니 슝아니엔 개컵 짤람

세계나부소 대견 퇴진 가기급 벽의 유론 카탄 개발투 노블링가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매망배 응아보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폐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의 유법마세 차변 추 차변 난키 정리기 가외 민의 식턴세 인춘이 차변상토양 마피바레 세쇼구유라 차변부츠 철기를 내배토 남타른 년부탕 지부식 당리 생무외 이왕 초세 세모왕가 세니 차변 육제대 캠돌렘니 공무 심체 난도양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자니 세네 항랑도 동와서 벽이 아주 함으로 가면 난케니 난에 타바르 마체바르 신도마부유 대견 함유 차변 카기 급소양 나소 쉐버탕 차변기 남들의 경우 대상 매번 남기 차변기 남들의 경우 서비 경건 순장도 고신슈了 Chabshungi nangtyula gyunga sabu tsui xinba tsoro Chabshungi yungui la zumu rizhidungi sese nangwa ta Damgyu ki chungrim so sungu yubi Lamyu singmu sikyuru gayang Chabshungi nangtyun ma kienba namla Nima xawa dabu logi yungtu Terdeni, Lamyu singmu ru rilu yakshu ni Chabshung kang yinba tiye nangtyula gyunga yubi toni Aji Lamyu chabdunba tsui lunga ki zela sikyu ti yinbi Tomar, Chabshungi nangtyula gyunga nangtyun ni xindu kye chishin 개발토 함으로 감의 유배 쉔게 넘버츠 생기 모든 나외 담버실은 예버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 렌직 시규티 신도 개침부지 성부동 대다라 아직 함의 처중키 남통을 용을 뇌배 토니 함의 처중키 치라도 교루베 응업기 르모베 저제타 돈진베 숑상 제숙베 처제탕 처기레 로가르베 남타르 세계배 사담 속이 냠구 용소 상회 차제 티다르 세세 다수의 계기 벽이 아직 하면 되거든 니니 대응 오메 미에 너베 가든 시기 봐또 도부지 승부도

생겨나면서 디랭길에 세나온 귀배일 행계초로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탕 텐제기 세제소 모조의 지중민대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탕 텐제기 세제소기 권리 체내의 경왕기 체제탕 안철롱탱길에 생각탕 지소년조를 카기토 망보중배 생긴 초보나무초 캔세인배 달래 귀배의 제식 대다마조바라 생긴 초보나무초탕 텐도 대가라 아직 하며 누가르기 척충무역의 낭텐도 죽대 패배 체결권이 함유 접종기 등교기 중앙원의 고속대 링지규 생겨나무소 원로 급에 아직 함유 뇌가르기 권이 행계소로 모조의 라섬식 슈베이는 대양 아직 함유 시부티니 벽이 링리 중앙의 낭세 뇌가르기 콘소도신 통말 뇌가르 시베 이기니기 등 책임준 뇌배 왕도 체대슈는 뇌의 시베티엔 레모 체방 제수 퇴배고니 룡아 예수기 퇴마냥바라 세보로 전부 체바시로 고급인 대양 전체 룡아 예수기 고니 지나르 전부를 체고 신은 레모함 뇌배 넘겨르기 토니 가르기 냠게탐 고탕된배고니 전부를 체고해버인데 원기 등규 개발진 탄지왕 양나 개부 탐변 남다람 바우 친부 유도 수배 루규타 개부 친부 개톱 중수의 속인 낭툰 모두 퇴바식 함을 차두번 남기 카디삼 도래 낭도 아류 니라 떼니 돈쟁배 흉상타 채수배 차기를 루가르웬 남다라 세계배 차담 속의 토니 쇠슌 내배고니 차둔 채바식 때 도는 생무바르 솔와 슈타식 공미도 롱토배 조와탕 댐바 가르기 수유던 뇌바식 랑원진 채구배인도

0: 생겨나면서 단다 생신배 레센디니 편종롱 천년 천리콩 표계 롱천기 초도유 리제레센 리제가 최초대 십시 아니 텐디레 생기 종지탕 조종 숑킨 제르이나 생겨나면서 다람 난소 리제가 최초대 레센낭 구베 표근 류가르 좀리캄 아직 함의 첩중기 멋이 초도 교진 신도 차체와 최근 노르부상 변남탈기 낭편도 죽게 남탈은 뒤에 땀규기 중으로 모차를 세신 캐도 파바남 최근 노르부상 변남탈랑기 낭편탕 뒤에 패배 측의 권위 랭웨샬라 최근 노르상기 남탈기 중으로 모차를 치와남 아직 함은 류가르기 천주기 톤이 차도나오베 접업까지 탱계 최슬링에도 전신 유변 나버츠 연구 왕보 렌징디 초소 때네 렉바르 샘바셀로 참들이 정길 하세 양첸 함 속배 차브르나 위에 러숑 최게 노르상게 남탈리 안에 유게 주문하게 인초마 매부 소체 암추 허리타 년제 체대 옆게보 노르친게 밀음 쪽신 모주 펌네 류디 게세 노르상 창초로 마도 종교 가능성 용탕 인초니기 엽친了 쉐딥공초기 슈와치다르 표야 엽기마 샘바르 갑유낭리 노르상 이바르투 창초소 마라 조괴베 가생펍의 골기 중립남 정길하세 양첸 함소배 아직 하면 류가르기 춘주토니 잡되나오베 접업 동부식 탱계 출세링에도 전신 유배 군기 동능 조비고니 샘바르슈
1: 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我来修电家 ji lung te me na ring a re su chu ri ta ta ta ta ya ti ka bu la
2: hello so
1: nga mo ta ra bu cha bi te la mo ta ri la su bu pa nyu me ta ti ki da su shu ra la
2: la hello zu ba na ma da ya nga na ma chu ne ga che mo la la shu an ga cha ba di la yi lung de song za ke ra she mo be bu yo ma ri jo go sun da
1: lol lol jiao ji ge wo shu jo ya zang zhuo ne yi ne mo shu che bu ti na na zong zong le shuo ri yong zhe ta da lu pa du ma zhe ne zhe lu tu du zhe wei nian ge du zhe lu tu du zhe ne jia zi zhao wei che bu du wo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2: Then they drown in the river. Tajan,
1: the Kerang is so bad. Look, you see, she's about 2 1 metal. Like 2 1 metal. Look, you're 2 2 metal.

생겨나면서 기랭키 변종 롱친년친리 콩 벽에 롱친 릭제뷰 척두 릭제리생 릭제기야 최초티 시베낭 그베 벽은 누가를 종지캄 아직 함을 접종기 머시 초도 교진 신도 차체와 최기의 노르보상 외남탈게 낭된돈 죽대 남탈디 덤규기 총림고 사르진 야쇼 외바 방립 진배 창본도베 최근 진뷰카니 노보통의 샤보유니 티세 포모 인총마 송신 겨울에 창송 로조 접세기 가다라 티세 세모 인총 함모 팅이 개보 노르상로 표워타 노르상타 인총이 자지 우추 지돈 제바다르 쇼갸 ngarki zuimu ngarki chakdo ki yinchou ma meba sochi amchuu khari thang nginzhi chedi yab gyebu nor chingi milam chokshin muzun pamni luidi gyesi nor sang changcho la madu zonggyu ganangshin yomtang yinchou niki yab chingla shuandib gongchu ki shuwa chidara pyugya yab gyi ma senpara gagyu nangli nor sang nipardu changcho su malan chokwebe gacin pabaso gyesi nor sang gi namtari shibi damgyu ki chungrim ngozhar chishin kedu pabunam 최근 노부 상부 남타 랑게 낭튼탕 뛰데 페베 책이 고니 링웨 샬라 최근 노르상게 남타르기 초레 뭐 차르 채원남 아직 하면 뇌가르기 순주기 토니 잡되 나오베 접업 칸지 땡게 최서링인도 접이 레센 지메 낭 땡게게 년남토 디랭게 레센 낭 슈베 낭 땡게 초튜니 노르상 창 미구 유토 유도 퇴베가기 총림타 노상 창도 윤기에베 락탕 뒤네 주문가게탕 암추허리 인초기 소르 토비 조르와 신도 님바잠베 인초 티세 유도 마포르가미 총최소 사중디 담규게 총림과 사르 최신 케도 파바남 모투니 링교인베 랭게츠 뒤도도레 챈디 생규로 코벌 하섬 조베디니 가스주기 레센디 좀지 직소탕 조종 슝켄 세르네 십시리 챙구 켄게르나게 섭슈네 탱게 수요일에 챈디 셈바라 도지 최쇼인 탱게 구조난구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장신이기 교왕송 장랑 송차토니나 멜롱 딜라 시파르츠
4: 망정 망법이 침대 어디가 이거 지혜 유지 공사 아니 소수기 차동기 유리 이기 좀
0: Tim Semilong.

로솜주학잠라레베아자리우라니리레가채와치잠유레가파마마웨서동투도르르그미브시투주강잠주급릉이기숙제쇼도냠네라야숙제저리뉴마다토교치아자리우라기야릉이르참베샤감토동웨텁시나조제그엽시 미린와르신키곽베동베샤감토동토게두세와콰데총이옙시 진종 하자 야보여라 제주베 딩조야 포부엽시 테나 아자 류라기 총바티르 꽉비티 편뉴 게제 튀고 삼시 총칸기 딱베 렌디달 코에 아자 류라 끝티르 중세 이 미체부 교회 검에 꽉비티 시간도 동토베 좀제 걸 게제 튀시 파르베 꽉비티나 긴덴 부체직 예배 진내 미르볼 공익이 뉴교 콘덴토베 대동나 최바도베 초나미라 첩직 대동지 추 편침부 동괴베 르뷰 난키 닝접사지 교수 주예베 칭아 르볼 규교 망보 민겐라 민네 세브시리 스그엽시 아자 리우라 대회 로데와 용지 꽉비 종겐기 케시 샤캄토 마소나 아자 리우라라 꽉비이 림바파 로초 시시엽시 테나 아자 리우라기 골 니게 구주 꽉비에 당내 청바티 원조 제베 샤캄도 동외 꽉비티 뉘엽시 라파 조르지 대베 금조 강나 꽉비 쇼자 니슈레 메바시 청바티 셰바 따나 쇼자 찌기 사고직 등의 예배 아자 리우라기 닌 테라네 고주디 닌덴키 동부시 아자 리우라기 죄바 따나 샤캄 토동웨 꽉베 디동리 천나 치슈니 칼라라 당가 자와네 미에브테리 꽉베 디동 찰지 딱바 카시라 꿈기 예배 추망보 동구기 두세 콘을 릉이기 천나한테 청발 죄배 청배 티니 꽉베 디동배 균댄키 딱세리 세 균총체나 샤캄 토 두그리 세 你们看些节了阿家流拉给人一万只甘土亲别那我穷也不是耿穷看东草位拉雅耿穷看也不是撒过你怎么住个阿家流拉给下甘土周围汤面女吧通个也不是那次听着完了阿家流拉给国飞体里喷气女呢云退的冬季切不是因那样你们你说怎么住个你是给学个 国飞通门泥土阿家流拉了生命的代表内出去了不是唐托古有科瓦提国飞提塔这我约着三百没穷天人莫然两个亚车瓦哈江车位人一年都不去差别经济人也不是天津人看些两个学呢金土艺术也不是因那样土体内松 古有科瓦提查给么中为提来多巴特多年大现大家退约不是托克尔给别阿家刘拉给查到年国飞中间提这我切别帕瑞布国飞提里给不切了捐抗压米年大听着天不尼人一给吕宋他这我约不是是阿家刘拉给一切了马进啊国飞提通在拥土大不是 이나야 대지수 꽉비동배 내다 태외 첩치로 성의 없이 릉이기 숙시 지도토 조와 통해 아자 리우라기 차도 딕부로 꽉비티 틸된 전에 딕부 꽉비티 뷰제라 딱제 지규 조와 된부시 미리와 꽉비 종겐티 아자 리우라라 조와 전에 아자 리우라기 숙시 꽉비티리 마추나 콘츠 아자 리우라라 꽉피이 림바 팔로 유마세 동 마차베 꽉피남 칠로 쳐세르

통말 랑베 캄바신 식니지 테나 더도 통지 지교 류베 꽉비 편친 유바 신베 테니 류치기 메 균토 꽉비 조세 즈콰이 바신지 꽉비 테다 제주베 락바 주급 키보 티웨 항상바 친부유시 키보 하장 치웨 고치게 몰라서베 조카주네 근주치에시 차도 총간주법회 콘주 친전 청송규 개용 켄토 친종치에시 년도베 진송 차주치 고치고 모타 우치게 모니타 냠列치게 홍치고 모양 진송了 취엽시 차주치에베 홍치게메 릉니기 뇽원래와띠 코베 대달 치드니 통말 코라야 샤감토 동대유배 왕기 인실 홍치금모 로숨줄 학잠내 생기 매배 코베 년도바 꽉비 티나 제 신식세 유배 코베 야 신기 유실 강인세나 동참 샤마타 류뷰 지제 람시 지루치네 춘진 토금 민도실 팀기 타결을 추지 공체금모타홍체금모라서베人意기前一타침제了캐니체시탈지루니도닝알루다원이벌유티십주前배공체금모타홍체금모토딘사자툰기타진손체배니벌신내진송치규가퍼부시우체금모타주강당년와류체금모서배야팀계차와잔배각대체내지주根固체규체득제시 내추산에다와카시송신배대공토곽비동외왕키류송세배아자류라 明儿属实人心碎心月배코门三桂班류色甘土东就提人一起来说了中大起居堂卡拉了三岁起居铺提米米色特皮先康亚民度色대공토色甘土东居곽비용겐저류라야中大후다起居银배明儿 통매 편제 퇴신유

0: 金融新机破年土在给这个今年下边期望他体力同步东土都提前这个所以绝把了铁中民土在给铁然和与你娘干所偏把你了土在给铁然铁大你七人了装把你土在了铁铁土尊塔古德米大国最细到处别去你去出弟弟土过你们
1: 생글링게 팅디 팀세 멜론 시베 레젠 슌잠 타시응이 레젠디 십시 챙겨난 게 니무스링라 타 부산 좀 되나시

0: 저를 가스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만 쌤이야.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지지.
5: 디카라니. 대정 롱친 년친 예공. 백에 롱친이. 대중 롱친 년친 예고 백에 롱친이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롱친 년친 예고 백에 롱친이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5: 깨상 미도
7: 초부清江草公看不上谈到初步清江草先苦别立前的呢给上面东西立前公墓草狂了呀这个初步清江草成归学校年家阿公去能不是出战的端节初步清江草全归十度里呀托南奇怪谈谈多一呢你们狂了呀能不是给出在中托一对怎么初步清江草长门是永怎么是就存金谈去长门天安门东吧去个长上大街东比呢要不就是什么给先门多初过谈破所没的为年个清波的
8: 今天听人去立前南端我国作业听人去给上面多立前哪里呢阿面欧罗塔那么日最西边能前看你这里学业我立亚初步清江村阿面欧罗西边能前的三星来说别啦月点点吧月点啦该月点没那么
9: 正经经把美多拉该下张提大米日本哈拉扬北落出去当定地内每日给女古色巴不能去强唐自卫单北绿阿奇女古吉奇落阿唐赞奇起别登于满屋村喜巴乐村寻哈拉
7: 初步清江草公看不上谈到初步清江草三个组别立前的呢阿面俄罗斯的事业提醒起阿面俄罗斯立前哪里呀阿家给初步清江草前日的军事谈习次提醒伊呢今年这段时间能顿开机彻底续约俄罗斯初步清江草六朝电子别准去彻底切别前日的细节你们继续言
10: 初步清江草 可你生就个俺南兰宁空气卡拉车地前边个十四马前边间隔车都个俺六班马穷穷洗水中天翠雪堂能够马所谓个同班跟着求呗超过卡些个些呢马所谓个去住站前呢这个人先去约不堂 羊卡些个天干热穷穷洗个当地想那只接先去约不热
11: 提名超过穷穷看些个面具买来讲呢这个人这四个日吧空闲超过穷穷去特别提到呢这个多啦没这个样多啊别呢买随便个去买最先下不来提名给最特买钱呢开让能量所前边个

0: 안에 얼룩
1: 집에 주당 몸사 집에 삼촌 냉사
0: 안에 얼룩
1: 집에 꿀롱 제사 집에 기배 가채
2: 俺村今天落么吃点狼呢？先看那么啦，今年热吃最冷休息银板，天气土这边硬呢，先冷月把休，热吃姜汁倒也行呢。
3: 先看抓不清清楚，公看不上。俺呢，落么等这吃点银，那么啦，年今年倒也行呢，看那么啦，会给银，天气土热热硬，先冷月把休。

0: 용아 보면은 정자 야구제 치아
1: 네스빨라 하이 따딘제 스타즈베 키스빨라다 암락 마켄 아영이 소르스 게츠우이나
2: 콩세기 내주딘제 기란에 체뇨이끼리 디제손자 추구수 제시디다라 남아 직주기나네 네 니난도 가보시
3: 남아 직주 참디야 레디 티링 어즈게 사미도리 채낭 체지 집에 낭편 창물로 시스스 맞사고지마 양계지요
4: 신내 뮤강 변종 예라 뮤강 기 뮤빈 학장 고 통조로 예동래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게게로 부르게 중국 신내 뮤강 변종 예라 뮤강
5: 바위 비라기 세계 범주로 나당기라 예주 대상 멤버 고수세당파

0: 제장 바과단제 친제 감록이 추고단제 자라동제 라기비게 초스님 문구도다
1: 런스트바
0: 이제 좀 문구도다 이제 인도 아니 저 가르레 좋아 젤람 마담브레 아는 거 짐주인도기 토담기 치자 마담브레 계란 계란을 넣어서 마담브레 아니 아니 계란게 직된자가 토담 당부디 정구로 봐 아니 정구 마담브레 아니 디인도 잠깐 간조 아니 마오베날 계란게 자라동제
1: 뭐다
0: 되겠다. 비가야 진진에 고마츠다. 니네 되겠다. 톡바. 남자. 다 진나스님이 이제 대책도 오면도 진짜 이제 통용도 차장 뒤인도 녀들이 뒤나 인지 민지 말아줘 부 뒤에게 다 부 침부 차차브리잖아. 진네 칼라 간장부터 랍 토린 룸들이 통부를 쓰던 건조 먼저 내 채널에 랍다니 연결이
1: 지기
0: 랍다 침부 밤에 친구들이 토담을 디제간이 할 회야 마셔봤지, 좋아.
1: 맞아,
0: 맞아. 오연행가리 디미기 디구리 송수수 디제간이 하다 드리께서 중첩이 열에 된자 차례 난이 열에 좋아.
1: 이제
0: 디제간이 하다 친구 양세양세 나제 보고 이습 칠라 보고 또 하는 거죠 디제기다 지 카지기선 다 토담을 전한테 다 가래 강가 주도 지게 삼 디제 멤버 좋아.
1: 디제
0: 인지 민지다 니가 탁세다.
1: 但人家问过其他的呢，俺就长眉呢，南面也呢，曼尼也不知哪罗哪斯，伊特林也罗不知哪了，唐布提都修个颜色。老吉拉陈贵要是拉哪斯，托见拿了唐的屋内，土狗地带端着土狗给罗么，人尼伊内日的，罗梅钦在伊内日吧吉拉，唐的推走了呀屋内，洛阳地带，小尼哈江车为珍珠，给丁家天里阿吉拉给下载陈贵是拉哪斯，宁他们来托见那修烟吉拉。
2: 是的是。
3: 南爸爸，哦，那个阿妈，他那么细，穿着裙，咋这些天做么事是吃用的？
2: 没事没事。南爸爸，我你今天哪了？参加几节？今年下不着急，真快着个。
3: 哦，大大的，小了你，没穿那么节路。没得当我妈的，尿着擦着的。

0: 이설 차주구리 자당한도 생황 지대다리 대미의 칼로베 숙시 대다르와 아니 쇼가한도 직법존에 마 퇴거라 뭐 먼저 직찰에 난이게 법존에 마 퇴는데 칼로디게 쇠리리 리도가 니 다도게르와 능슐에 추이겸겨 리도가 먼저 미갸 미갸 치도 치무도 다 그래 말해
1: 그바
0: 칼라 생겨르도 칼라 마세바 퇴용겨르도 아니 니 도제 생겨다 니 다한테죠 쇠리리 인겨디 모르던디 코란레 직 수부직 어디게 쇠리리 임바 찰렌는디 비게 야 대우시라 여러분
1: 직
0: 나가 딜럼리 통계리 근지도를 세단다다 생황가래 주와야 파주 계지세디 대작 타고 야괴나 괜히 근주면 좀 유만아 그봐 그봐 국가 수수수 대 어제 쇼나 아 되베디 고아샤고 이미 되게 하고 샤나 아 그봐 자다 내주 통인데 그봐 시고자야 더 대여다 그봐 그봐 미교인데 메사야 여자 딘데질이었다 세도 좀 먼저 디메기는 기원하는 괜히 가지고 좀 매우 아서 또 좀 가는 건 좀 칼로베 지금 주슈나베 르뮤나로기 딘데기 모터탐 지고 멤버 봐 지금 주주보다 파주 저버요 가르치는 아주 주부도나 되게 파주 망체 파주 원신 거 말에 칼로베 주부디게 대리 통보 당구래 원양 안주니 대리님도 점수 안주니 람저르샤 그러봐
1: 우리
0: 시 동로래 야가 다니나 우리 시 동로래 안주 다 사저 가서가네 레샤 요 뒤에 디니를 하고네 요샤 디니 참도네 요샤 디니어리네 요샤르바 지금 미치네민도 다 되게 점자 안주 주도 안주니 창원 점수 안주 쳐 가서가네도 이내 파주 게임게 파주 계제시 파주 주 파주 도와 차로나 와 파주 게임 쇼베 겐바야 국가 파주 쇼세야 소르든데 나비네 아마 진단 전에 생방관 하자 대부시 차로와 지 지금 모자나 로레 지 주기 대비 지 코리오든데 차디아로 재단 디인도 터링 주기 디겔 당부디네 아마 더담 침배 칼로베 대다 칼로베 생함 칼로베 모자나야 그 코리오 코리우 세드냐 드리디나 코리우 세드 가르스네 다 칼로 디다 지 랑고 군시 구디다 딘데 파주 거브리 지게지 세단 갈이야 로모고다 견주단 데 유비나 아니 마데 차사브로 와
1: 딘데
0: 갈이야 지 코리우 갈이야 마데 사 아니 칼로 가지 나 갈에 딘데 게네 나야 지 톱단 땡으면 돌 와 나야 다다 딘데 스테기 나 룬주 응은데 뺏어나느니 견주 나 민도 세베 딘데 기 지 나 게레 딘데 체제 아니 지금 저 주고 다야 거 괜찮 차주그레스 주기란 거 국가 니슈야 개부질이야 가르스는 안타세우 거기 열에 안타세우 간교 먼저 들이야 라키 당부디네 에 당부디면도 신다 저서 거래 여말에 직튕구 여말에 저다 대조 있는 아주 인지 민지 직튕부 좀 개디 직만 튕부 이네 아니 니제 하드레 감 구자줘야 니제 보면 니제는 니도 개벼 타나강야 님 좀 막 개부 차줘야 이제 니제 포주 그래 저다 계란 내주 딘제 질리 딘제 규 딘제 딘제 비가야 제우딘 데스 포고 요딘 안조 지단 채는 안조 짐준 알로리아 교다 제위 교진 지 디날리아 자퇴 직시고 요래
1: 오즈바기라
0: 줄람 그 자퇴 직시고 요래 디네 조교 톱단 자퇴 직시고 요래 디네 덴자 자퇴 직시고 이런 안조 지단 짐준 알로리아 지 카직 짐준 레줄하디 데 자퇴 가리 게임스 자퇴 첨부 시게 주고 오래 자단 디날라 당고 줄람 선다 라 카르스네 가와 먹겠으니 겹청 말했으니 하고 가와 겹고요라
1: 말단 뒤
0: 그봐 난 전남 된 거요 말 봐다
1: 그봐
0: 어 모두 된 뒤 타마 마티 스네 타마 다가 튕 거요 봐 그봐 타마 티 가야미야 지기요 디케나 전남 된 거요 말해 디 전남 자든 개주고요 니부터 가르스니 디날이야 규제 규들레 대제 제우디 다 짐줄이야 저다데 규 가르스니 규랑 뒤니야 짐줄 팀루다 간주네 로마우다 개바 간주네 독절 침바 간주네 틸름 담아 튀베 저게 제바 그봐 간주네 격자 춘질에 개바 그봐 간주네 대작 샤무 마컴스 이소든데 규 딜레 덴제 안짐줄레 주 파인데 대작 샤무 마컴네 고답제 아미드 촐라 주고 여봐 고딜 규 딜레 덴제 제우 용브르 디이는 간주 갸가타니냐나 인고 관시 소레 디 자든 지그리 데네 자든 춘부터 가르스는 디나 로리아 저게 탑다 다 저기요 탑단수 등 안주 디나를 그냥 대리 주기스

0: 제인데 민이래요 말이. 안주는 유지주란 거 처럼 예수도 지주란 거 믿음나 되게 루 주고 그래.
1: 미망부서 소
0: 괜히 망책이 미 지금 업주네 개주 세시 세고
1: 그러나. 너 레슨로.
0: 같이 지주란 거를 야 국가 가세래. 건주 미책 걔네를 하고 하면 미 갤라 세기요.
1: 나즈바.
0: 그러나. 지지. 저단 아주 뒤인도 미망글루야다 미징이 직다 국가 동보 어주니 전에 미망글루야디 녀려야 원교 치하고 톱단 제고래. 제자 디나리아 먼저 자든 숨버디나 원교의 톱다자야 자든데 디나리아 랑갈리아 커뚜그 원교다 디네 튜즈그 원교다 디네 장가 마음에 모쟁 원교다 봐 디네 태규그 원교다 생겨점 디네 교가다 테레 전에 교가 원교다 제 원교 먹고 열에 제단 디인도 디나리 원교 자든디 먼저 인지민지 톱단지 제고래 제단에 디나 빼샤야디 주 망한 원교디다
1: 이거
0: 다티네 주고 안에 가래 안에 간조 총절랑가 안에 총절랑가 수도 안 총절 게레스로 파고 대용게 안에 간가 대용으로 왕조
1: 저주리
0: 왕조 심지르 간가 대용 안 총절랑가 수도 랑가 또 파우 임버와 가사간에 심지 통임바 안에 즉 대우 임버라 안에 또바 가사간에 즉 도야 임버 가사간에 딘데 익섭 최고고 요 딘데 멍고 여러 차단간조 디나로리아 더링 주기랑고 디나 칼로베 당고데 디나르 녀 직튬버사디 케첨브레 라키 녀 디나르 라키르 틱숨샤유 게나모르 쳇땡게 이나 안다 세베 트키땡게 이나 딜레 틱숨 문제나로 나스 틱 당고데 이나 가레스네 모르데 안다 세위 이나 라키 에 당고데 고고 여레 틱 안다 세위 이나 주기디 딜레 디 국자 뉴슈레 니슈 탐브레 국자 뉴슈레 니슈 탐브레 다 안다 통야 민도 개개 민도 nga 하고 모서 좋아 국자 탐가제 국자 니슈 니슈 딱딱 렌도나 라키데 에 탐불 거레 디티 니브레 틱 숨버디 다 안다 통모 저 국자 탐가 탐가 제외 맞춰 모두 칠로를 샤샤 나로 모두 군자 개사 통구분도 모저 링제디 다유 등유 6미 모저 링제디 미추 딱딱 이만의 추르네 개디나 라키이나 에 당부도 거래. 어 디게 간조 직짐주 천다 난다게 로마우다 쟁구다 세우스 진의 지바. 제장 주기 칼로바 모두 최단이 릭디게리아 릭팀베 모자야 릭팀베 라키 거기서 틱숨간에 제시 겹사유. 디는 디나레 당부체 디네 릭팀베 명시간리아 라키 디네 캐나 모두 뜻담베 직 라제가 톱단 라키 디 렌제 로숨 식지 코디 신의 주기 랑고 칼로 최초 그래.
1: 레세가.
0: 로숨 이는 어디 네 모저디 주기 단 저거 지거증 사디 주기 토덤 쳔베 견제 토덤 쳔베 딜이야 즉 롭존타 르바 딜라 규글렘벌 스미 딜라 슈다 십시 체제 아니 진짜 시대 연구래 자단 저주 있는 간소 라기간에 독스 체제 이버지 고고열에 디는 간소 디간 시 주체 디네 있는 랑고 르바 카 숨부디네 카 체 숨부디 랑고 랑고 딜이야 간소 가르 고고래서네 당부디는 랑고디는 세시 넘바 딜이야 구미기 십식 차련고고래 당부디 구미 쓰나 계란 주직 지금 모르디 주지버 존에 마 튕거려마 된자 차례 나니게 고라시죠 콜리지 못 단두게
1: 로바
0: 주시 룰루 제두게 로바 철주 요제 탄다르두게 스니르 뭐 겹로다야 시고데 세가 도면도 딱다 대도 되면도 스니르 뭐 로바 대조관가 구미기 딜이야 십시리 아주 진태 선생님 그래 진태 선생님 짐줄이야 구미다 구유스니 그래 즉 진태 진태 즉 동태 즉 구유선 다 구조유 동태도 가르스는 아주 즉 주고 야마자세나 친제 십제 체로 와 십제 그래 십시 유불 제시 유불 제시 가르스는 아 주고 제시제 로그 장다 다 동도 딱다 대두고 거제 딱다 대두고 코르가 되게 딱다 대두고 스니는 뭐 와. 뒤쪽 강강 아주 지나 체시 때문에 체제 디니니 그 구유 구미스도 구미도 아주 인지 민지 계란한 거 법주네 모자 권에 마 튕거라 뭐 인지 민지 칼로와 쇼게 녀탄데 뉴슈레 니르 탄두게 로와 칼라 생겨레두게 로와 모자 마당고네 아동 개병 인지 첸데 아주 다다 되임 노와 제다 디 개침 쉬부지 디 뒤총 계란게 로와 아란조 난조 인자 직차라 동 유미 야과디네 푸지 개브주 로와 푸지 개브주 제 푸지 개브로치 비가 터시 개 로바 다시 겹 모르디 타나 추주네 텐스 칼로 민디리 디게 딱다르샤 아니 어 디 톡부도 디 타나 십진 옆대샤 디 타나 로게 위르바
1: 지질
0: 타나 직 옆된 겨르샤 어 디 템브라미도 구질이야 녀산 쉰다르 녀산 토덤시라 그러죠 야 녀산 쉬면 간에 마 토덤네 안 줄에 안도 망체 녀산 토덤레 저단 디인디 디털이야 구이다 구미다 십시디나 랑고디게 디네이나 랑고디 겐주나로리아 제왕기 짐주침루기 제왕기 겐주디 아주 최야 매우 파피베 아주 직 총래 겐주디 인지민지 창고를 주기래. 먼저 이 제가 다니는 버스에 봐. 버스나 이 다 저전선다. 상해선에서 니르 봐.
1: 뭐
0: 이게 먼저 디날이야. 저전선에서는 제왕이 견주래. 간다 인지미지기. 인지
1: 일반하게.
0: 주주 요청 말해.
1: 제 맞다.
0: 니부디는 주기 되게 직디가 있는 총래게 견주도 구구하래.
1: 러시바.
0: 디는 상해선에서 구하래.
1: 뭐
0: 디는 인지미지 차고

0: 워레 디게 참베 젤이야 아니 카레스네 칼로딜이야 지금 먼저 덴자키 토덤 키나 공시이나자 주기 법조이나자 디 챔베다 칼로 버룰이야 덴자키 견제세우 측으로 견제
1: 오 잘 견제
0: 나로로 칼로베 라키 십시 유바 칼로베 유미 톱단 십시 유바 딱다 대두게 디 딱다 디 디날이야 대두 십시 마체비나 뒤에 대외 로카셰 콘리아 칼로베 차라동베 루규도 칼로브디 두 텐자 마르탄베 루규도 칼로브디 네 준준 레즈 쳔부톤베 루규도 사드네 루규 여비네 디 차드니 캐나게 십신 안 마톤비네 주고 데즈 코랑 셈베날이야 카르스네 딱 개가타네 잉잉스 그러바 진짜 대디 그래 셈베나
1: 로 시바 진다스
0: 대제 어 나티디 네준 들라 뉴스 그디네 남자라
1: 남자라
0: 진짜 그 규진군 안 납수이 마야베 차제 세베나리아 나자도 마소네 디 베트냐데 요요레
1: 로
0: 디 마삼 산 두고 말에 예 두고 말에 제단 대주에서 된데 안에 가서 칼로바 내주데스데스 인조다 디게 루루 제장 가서 생한 걸로 전 체구레
1: 아
0: 수부딱제기 난구레 디메기 내주리 20 체제 코나나 봐야 제가 다니나 인도스 그러 봐.
1: 어, 잡아.
0: 이제 제 개능 말에 기간에 이제 레저딩 망체 가즈네 챙겨 말아 봐.
1: 어, 잡아. 제가
0: 뒤인도 된대 가는 양은 저 이제 미지게 컬러 루루 수제디 레저딜 22여. 먼저 롭센 치티가 치미네. 다 콘주 코란주 비기나 내주 인교디게 비게 닌도 찾아. 닐 닌도디게 마직 된 조가 섬제. 먼저 저버디 크고 그래. 비게 치미네. 나 시그질 주디오 다 하니.
1: 개난주
0: 내주 먼저 내주 제일 한유메 딱딱 말아 봐.
1: 어, 말아 봐.
0: 내주 한유메 라파 동면의 최동교 열어봐.
1: 시시.
0: 아니 계란면에 두기 신당 내주들이 계란 높은 디날이야. 계란가 뒷냅수다 돼야 리부지면 하루도
1: 디날에
0: 시시한테 주다고 봐. 대대 먼저 칠해가 딜이야 이십 채고래.
1: 시시.
0: 아 대중 한 건조 세우셔야 돼. 개침부로 디네 있는 건조 높은 티가 치디 두기 대중 한 건 칼로 닝부래. 냠유여를 더진 주고여를 급이 강해여를 급이 계속한데 주지 첨부 구질이 알렵디 구질게 딩에 규매디 강이바 짐지 년도바 마차방아 치타함도 산데 멤체 이날 첨부날 야기치 해야 되는데 대주 년고래 대주 년제 아는 건 좀 신에
1: 아주
0: 신에 파주 기지 유와 비기 추 이지 유 추가우 유 파토덤 유 그러바 파 진제 유와 비아 숨겹 유 진제 지간에 간소 칼로바야 딘제간이야 기계 지금한 딘내주 딘제를 샀음 즉 선배가 도구되게 세로로와
1: 보지발이구나
0: 딘제기 딘날이야 세세는 규례 제가 딘날이야 주기 딘에 있는 가르스는 견제도 세우 샤차베 명시간 가르스는 아니 주기는 또 터링이 칼로 디게 있는 슝놈 디 딘에 디부터 질이 커져 요래 딘날 국제 가르카르래 중놈 딜이 규일놈 봐
1: 그봐
0: 딘날 틸럼 세우요 봐 통제 세우요 남시도 좀 도나야고 최신 봐 로바 딘제기 응아조 공부치다 딘에 랑바그 렘뷰나 로려 루부 탑갤르 주브 나바다 딘제기 카카 고야기 네주딘데 통인디 카카 세사제디 컨데스 샤고레 딘주기 촌다 컨데스 샤고레 모데나 로그 딘주 촌다 키어레 키어메레 자다 네주타도 시에고자야고 토 여레 여메레 미교 존의 메소기 여제디 주주 여여레 여여메레
1: 신소
0: 디밍 융슈레 모데나 로레 밍감 민감이 도와다 민주의 도와
1: 급제기
0: 민감 이제 중수일에 이제 거래 대주 거래 대주 매비는 아닌 건소 즉 도스때는 내주 춘주 인불라 등을 털이야 뒤 내주 춘주 뒤에 가르 통굴에서는 뒤 토담 뒤에는 야구 유바
1: 민가
0: 당시 치시니
1: 시질
0: 될라 도나 치시니 될라 통 치시니 그디 세우 통 통굴에 저다 뒤인 아주 터린 주기디 아 독체제 디간이야 추고간이야 이섭치가 되네 되네 있는 가르스는 터린 주기 모두 다 주디 지난 가르다 고려서는 녀탄다 랑가 당분이면 숨부 시부시 나오부터 시작해 봐
1: 아
0: 랑가 근제질 주디 지난 랑가 뭐그 진주 천다 체진 디게 세부 하고 고려 먼저 지단 변에 주기가 참바지는 다시 지그제네 지라서부터 지 물기 랑가 있는 디부도 랑가 되네 디부도 역사에 뒤르다. 그리고 지난 전에 주기 주주진의 개준의 계약 말봐. 이내 삼바다 국제 유사 대배마 대리열에. 먼저 모두 친구들 나는 여자 칼로 차도 그런 것 이제 파친 이제 까마 파도도 까마 축자샤 술도도 축자샤 쓰는 거야. 그것도 우리 주주의 역사에 뒤다. 국제 역사 삼바 유사 역사. 얘네 통계 실험에서 교체 대수가 한 걸로 가래. 재단 키나 자도 물어 다니는 키나 칠레 칼로베 지나 줄 칠레 칼로베 이게 맛이면 키나 세만은 배 칼로 차브. 카징 아 키나 라기 유로 먹고 담비. 이날에 짐주기 시지 치료 디치니 당분 치는 당분 맛이 니우 치는 니우 맛이 니 이제 동안 아니 나저 키나 칼로 말을 냄나 미디 한번 잘 쓴 거로 와. 말 라키 유수 봐. 라키는 시즌 라키도 쉬고 잠시.
1: 지지.
0: 디 빠스 잠시.

0: 레미도 캐나 등어털 캐나 시제 티신 고거를 저단 디유디 아니 랑외기 격자 춘지지야 짐주그 천다 티름 통갸 디미그 된자가 파르다 르바
1: 지질
0: 디미그 모저 카카디 파르다 카카서 근제질 샤고 유메 카카찬 게블로리아 된자가 닌가 천다 가르 샤고 유메 카카찬 주오 마팝디 주바야 친구난 고래 나가 길치 되마요 아 되네 모저 교고 죽었다 Ruba,
1: mana
0: dunia, juga dunia terus pergi dunia. Muda negu ni cuci sal cuci tuh mana, mana siapa ni juga kerja dunia tuh siapa ni, tuh siapa ni. Misalnya tuh hop tuh tuh berwalu tuh apa ni?
1: Sedang
0: tuju ini, macam ni tuju sahdi ini kerja, cie ya macam tuh tu, lego cah dunia ni.
1: Jadi
0: saya tuju di ini, macam tuju dah, simju cepat senarai.

저 시지 올로 슈겐 코네 샴키 순시에디 탄데이나 로가이야 폴로케프로 유베 시기스네 임베 폴로갸겐키 초보나블링게 초야 퓨제 퇴나면 키난 초야 갭교 유스나 샬라 샘랑 난줄렌도 이나 뱀든 질랑에 리난 뱅예양 유고 시브디 지세난도 딘젠 지발라 롱부 상마 딘제 키발라 롱부 상메 유게 녜발라 롱부 상메 우시 디레녜 야, 나 지리 자식이 쇼부디야. 나 주님도 루시의 돈에 변종해야 유구주신이 가져도. 나 지나, 당부 에리냐 뭐, 유민 중에, 허가 낸 보조에도.

생일링게 공함사 샴라 편등아베 체적솜 진즈트고에 친이스튜닝케 남시원의 쇼예 정민지 한킬로드낭 트리니 편등아베 체적솜 레스펜바 레초다가사가 중주섬이 최진든 조아주 두다남제 나주진시코 치주팁단치 채무철롱당 손높탄 높창규를 롱딩코 창샤탄샤르규토 철롱당시코유타 정남시리훈의 단위 남시군대나 마운수드니 섭시링 드린체모 닝지타 참도 소개 소규타 능출 찹충암 죽찹법교 서구카치도 찹중법교 대퇴 매더정기 서버마의 서구토 찹초법교 시지창규타 소규 나리기 서규타 소규 소개 서규타 사살 남팀내 림신 찹충암 죽찹법교 팀이 서구토 좀 많고교 선인님월 닝르타 참도 허가 소규타 넉초 찹총암 죽찰법교 서구카지도 찹중법교 대체 매더정기 서버마우 서구토 찹초법교 시지샤규타 소규 응리 소규 허가 샤규타 하산 남팀내 림신 찹총암 죽찰법교 팀의 서구토 증망콜지제리도 샴라랑정기 청기타 청대조카지기 남시원의 쇼인 타살 퇴차범 내 림신 남팁교 퇴장라마시 주시타지 내 퇴장라 토슈 니서주 차구팔 섬주제 퇴차범 내 림신 증망호교 퇴장라마시 주차구 내 퇴장라 토슈 니서주 차지팔 넉초 차충호교 퇴장라마시 응아차숨 내 퇴장라 토슈 조숨 차지팔 페이쿠토 퇴차법교 퇴장라마시 조숨 차숨 내 퇴장라 토슈 니서지 차구팔 내동쿠토 증망호 내 림신 남팁교 퇴장라마시 주지 차시네 퇴장라 토슈 니서둔 차시팔 생크버로 퇴자범내 림시 증망콜교 음라탕 창라 림시냥아파격교 퇴장라마시구내 퇴장라 토슈 니슈팔 거루쿠토 차충법교 퇴장라마시 중니 차초내 퇴장라 토슈 죽둔 차구팔 계제 차충법내 림시 남티교 퇴장라마시 죽사지내 퇴장라 토슈 쪽개팔 부신토 증망콜내 림시 퇴자법교 콜라 림시냥아파격교 퇴장라마시 둔사시내 퇴장라 토슈 죽구팔 现在 차총법교 주장라마슈축사안에 주장라토슈주영차둔팔 암도 차총법교 주장라마슈시사니네 주장라토슈주치사시팔 담슝토퇴차법교 주장라마슈계차진네 주장라토슈주추차예팔 소정토 차총법교 주장라마슈축사안에 주장라토슈주영차예팔 허리차총법교 주장라마슈시사군에 주장라토슈주영차시팔 丁青土恰重朋友 주장라마슈계차진내 주장라토슈족계차니팔 포롱토恰重朋友 주장라마슈족지창안내 주장라토슈니석지차둔팔 망함토恰重朋友 주장라마슈둔차시내 주장라토슈니성니차시팔 조강토恰重朋友 주장라마슈구차숨내 주장라토슈니성니차지팔 저유토퇴차朋友 주장라마슈죽둔내 주장라토슈니생창아팔 보정토 퇴차법교 주장라마슈 족숨차시내 주장라토슈니성니차주팔 미링토 퇴차법교 주장라마슈 죽시내 주장라토슈니성니차시팔 갸자남팀내 림시차충법교 주장라마슈 족숨차계내 주장라토슈니섭계차계팔 남가제증망법교 주장라마슈주내 주장라토슈주차숨팔 갸자퇴차법내 림시차충법교 주장라마슈주차춘내 주장라토슈니섭사니팔 남닝토 퇴차법교 주장라마슈 구차춘내 주장라토슈니섭시차구팔 팅리증망법교 허라름숨내 시팔격교 주장라마슈 예차둔내 주장라토슈니성니차숨팔 허리퇴차법내 림신차충법교 눌라탕 허라름숨내 시팔격교 주장라마슈 응아차춘내 주장라토슈주시차둔팔 전날남티교 주장라마슈 둔차춘내 주장라토슈주시차주팔 냥람토 퇴차법내 림신차충법교 허라름 숨내 시팔격교 주장라마슈 둔차춘내 주장라토슈주추차숨팔 현재남티교 주장라마슈 구차시내 주장라토슈니석숨차추팔 边滚托恰中朋内 림신恰中朋교 주장라마슈시차춘내 주장라토슈족숨팔 하세증망콜교 주장라마슈주시차지내 주장라토슈니생팔 니멀퇴차朋내 림신남티교 놀라름숨내 시팔격교 주장라마슈구차니내 주장라토슈니생차추팔 今天很热 听的那么喜欢的许茶 想的这个礼物呢 直接许愿的先行不难人别行先难有秀

시계 라슈피 비루핀드나 바탕 자미사조 칼라 유피 베겔룽디 생겔행게 구감사 나남초 사드 응어서 집이 리차나 제워카르치 말레 제소주 슈케 비주이 디링기 뒤즈디나 별라 시위 진저다니 로 뒤주 뒤앙아 침바다 초베 장랑 샤르도 토네 로 니슈 소리 변종기 로스다 짐주 트레딩 소 자샤 여도 줘라 야조 제바다기 페게 친주 거기 담니 저부 규디 슈기인베 렌제스 센시 입죠 들 수디 레통기 배신 너주 종결 고루 종대 바람도 종즈 멤버 최대 장비 긴장기 니주 참을레 람잠디 나디 두이릉시토니 벽이 시림 최대 자샤 양은 다시 폐기 친주기 당리 접고 종즈 면대미나 대단기 포냐 제바디 규지 주기인베 견제츠 생식이 바쇼 최대 장비 등의 긴장기 내다 간지 유명당 치순 용도 간지 치유명 레

0: 민답지.
1: 아, 레레스.
0: 아니, 다 이산디 다지단 제베노 건조. 녀동 주민이 로라야 급티르산 푸리 싱버남기 서신 다든지 그 주교 다든지 제베급이야. 사원이니 되베 이산지레샤. 근데 인도사 녀동 주민이 로데야 급티르산 마당 로버치 님도야. 먼저 지준미리 내 자가다 소야. 비닝 가자고야 그 도구샤 든지 레거시가 침배인 디디 한 남쇼네 내주 딘데스 유가 신두자 한 비게 사정원을 뛰어제 딱제 잡고 슈빈 딘데 인두자 비게 이게 대수 빼면서 두주 시라 친신교 당한 주 롱어도 마수네 그시 동자 개면 저 삼산 딘데 그 영역 이긴님 보셔다 임바 먼저 등산직 직산직 보시네 자 딘데 문에 차셔나 빼면서 자신 못을 지추고요 딘데 인두자 급두수상 건조야 다디 이게 뒤서 개참부시 오던데 레샤 안데 인도산 바 지금 야자차리 송교차리 딘데 야구 세고 있어 급제기 딘데 튕겐 잡고 제자 아니 딘데 지금 더 위치 주민이 다드네 녀동 주민 뒹게 로데야 먼저 변조 로드 치면 지금 부익이 비니 송교제 다가 능신 내시 딘데 기 대준 제 딘데 지도 산 딘나로리아 아니 yīngyīng sūrē tīndē rē bējē tsūdū chēyā rē tīndē kī lēdē chī gōchū bē rē tīndē zūbē kāp lē yā anē labdā yā nīshū pū chē yīchāng dē tsū chīk dāgdō chē tūnā yā gu mēn rō chē chē yā nīshū pū bē tīndē pū tū chā anē labdē tā tē yā mūdūn chēmbū chē gyab gyō chēmbū chē chō sōng rē tī chū kāng lē yā shirā kā tūng jēn chā sū tī chā chā nē ngā chū lā yā tā pū rī chōng chū rē tī chū kāp tū tū kī sā nē tā kā rāng kē mē sē rē tī chū tā pā chū kē chī chē jī tā ngā nē sā wā kī 퇴행교의 얘기되죠. 가려서는 흉나 단교를 했는데 인도사 야차 체위는 약쇼디 가려서는 변종라도 세무질의 야자 체도 있는 야구여래 좀전 가려서고도는 얘기되지 차창부터 이제 말은 아주 뺀맛이 차는 난도형 강의야가 딩교의 고어든 이제 망부여래 대수 차단된 이제 말이 그래서 지단계 간의 차샵에는 롱부터 이제 다가는 시행 권발을 딘지질이야 샵에는 뺀요 잡지 지지 다지 최대한 송 잡고 딘지질 표현하면 신다고 미국에 통과 말했어. 다 이내 아주 변종라도 세무주 야자 체 토비나 진내 그 가리스는 루규그진 단층은 도그리 다른 신 로마나는 루디 지배급이야 이든 뭐 뭐된 간에 뭐 수다 이든 간수 미게 통 라베스 토베 간에 아니 이든 임버스니 근데 간제제 딘데 간에 지금 심주 차지 딘데 간에야 팬도 전부 주는 거지 진짜 딘데 슈 년원 주민 등글로 돼야 불이 총주 당 안주 답배도 주든 중지 면참 잡고 중지 아니 불이 이사 나 가딘 요 키든지 봐 제대로 그놈에 돈네 이상한테 주인 여자 제도 전부지 대체는 안에 안주 년원 주민 등글로 내 제제 편전 넘지 체면 당 안주 뒤 이상한테 내 대준 나로리아 여자 제제 내 제제 안주 이상한테 명령이네 불이 이상 제제 휴샤브지 먼저 불이 이산디 토마 제베급이야 다이디 그 진행 배제 고랑기 빈닝 고랑기 출단 저바 얘기 출단 즉 차비 차제를 다는 신기 치입지 한 하바도 난도간에 예수리 제제리 다닝률 된데 찬에도 되자 어디 투주님 붙이 임바야 문쟁 소리지 남랑기 샤리오마 된데 치지 안 된도자 먼저 변절로 제모야 칠레기 캐고 딘데 딘슈체 이산들이야 지단간에 젠조 신앙 주부 딘데 인도 상관한지 어 다디 두준님 뭐 쉽지리샤 아름 전벽구도 이산들이 인사했지 다디야 다조기 체주지 딘데 체주 망부지간에 사실은 님부인배 다딘데 망부지 대응구요래 아니 딘데 인도 상관 주 다지 지단간에 냠용간에 이산급 두주디 두렵 지단 죽숨 연적 다지 갈수래 안 주 다딘데 질이야 문제 쉬브리 팀 맞아 가려서는 이산들이야 등두기 계지 다지 익산 지구에 조다는 신체제 미다스 문제 체면 맞춰 봤던도 슈구 투비하고 뒤주 낙세 뒤주 딘제가네 제버딘 지 단요리 다 딘나로리아 제버디 단세 레군도 마소네 다디 소 직디 만주 중구 뒤전 기타 딘데 심주 칸 다 중구 나로네 세시 토시오기 딘데 지간에 주구 뒤주 딘게 지수 그래 니오디 에리 단다디 인디아나기 다 딘데 그 라프다다 딘데기 나로네 양지 정교구 위럽기 다 딘데기 딱 십지아 다 전부 링기 참에 캘렌체서 왕자 체슈기 딘데기 최다 간주요 딘데 AMS 딘데 지기 득십시아 주요 디체제 자베간의 이산디 나로네 이상아슈 뉴스 드럽 개바구베 이상유 봐 체슈디 인민의 드럽 죽송기 이상유 봐 딘데기 문제 충분히 제가 단대천에다는 이산디 주비아가 투주디 마부지 딘상간주 표지기 결국 나로야 프리 이산 신년디 근제질 지기 어제서는 뜬환 이산다 자베간의 뒤념 잡지기 딘데지기 이산질 이지기 어제서는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메센낭기 다지 강토도기 추루루 수행교가 남부지리 마도디 등산 낮에 지고 스니에링 안 야면 익산지베 슝루 지키지 공학된 제진교지 말바 디데 인도자 베제 베데 땅 안수도 마스네 베데 녀데요 구림도 마스네 차단 축 이와 예세 가게 매된 교 딘데 남바시리 대마세 가려서는 4월 9일 부터 딘데 인도자 아니 직세 뒤다 샤다 랜다 딘데 다지 롱 자자 망고 나라지 봐 그 베디 서류 두균을 속에 균 망고 주유도자 토망은 주 변종을 보시면 딘데 주 차례 주어야 가르치고 요하르스는 원래 뒤시스 제제 원래 주 아무 다 배배 배게 나는 뒤시다 뒤죽스니 딘데 서류 뒤죽었을 때 다 장마수여 봐 그건 뭐야게 아직 사르리 샤르리 아무 주 표지기 샤요 하르 따도 봐 망고지 얼마 놈나 속에 딘데 주 장마 장마수야 당고 장세지야들이 장자지야들 차별 장마 직 그래서는 쇼는 레지제제 봐 장세제 장세제배급을 있는다 가수래 지단기 잘라다 굴러주는 신 뭐인 뭐 지금 그 가려서는 송교군 남배톤에 차비디조 냠교에 왔다 지금 냠교 쇼차 왔디 디네 마셔와 치약이 배준디 개체쇼지 재산 디인주자 아유기 토리야 안에 직 뒤주야 파 뒤세야를 속어 치다 땅야 다 딘데기 그 직 찬된 나란주 다 딘데기 조단자 요 딘데기 톤에 안에 파 뒤세야 디네 그 가려서는 주 리디 치야들이 배제강가 카돌 인주자 영년 배제디 거기 공도어제도 쇼장 그제도 거기 공도로 뒤에 쳐야 돼 내가 또 배편 전부 쇼지래 명도 차고 그래서 아주 풀이 유전된 날 쇼리 된데 있는 뎁 스르바당 아주 뎁장 된데 치직을 하세요 아 나디 바지 잠제 되네 소소수직 소수 참바 시샤 제제 최전 소수 제제 뒤 봄제도 니지제도 야만의 최전 가르도 뒤가 내 여지 최고고요 아 나디 최백업을 야 낭도간에 치아요를 남백간에 치아요를 지금 낭도간에서는 얼른 봄 가봐 있는 봄가봐 되게 차장님도 지셔요. 되네요. 봄가봐는 내 쇼무역이 다시 찾아줘 봐. 배치사진 가지 채주요, 가지 총주요. 근데 그간에 야 지중도 남대간에 야 직직이야. 야한테 익수리 공허리 대장주요 봐. 먼저 쇼리 장가주요 봐. 나 근데 간에 야 직 공허리. 제가 내가 된 욕부 쇼부지다. 때야 매부 잡으시. 그제 그 내가 채워 뒤지기 때야 매부 잡으시 수리시와. 제가 근데 인도장간서 로제삼 직진가야. 저 축제차 돼야. 가려서거든요. 강에도 마소네 최수지 중요하리. 다시 와야 따뜻게 참아 수지 연배감래야 안 최전 소소 배 소소 어다 대장이네 공허 지지 직 안 뒤나로네 채라 가르도 기준이네 토고 십지체. 다들 내게 내가 지어 따뜻게 찾아 저주자 안에 먼저 가르쳐 버렸었거든요. 뒤 먼저 직장 내가 진행 중에 내서는 내가 뒤 멍시 내가 더 주변 소리치래. 인도자 먼저 여기 단행부 된제 대여르디 등산기 다지 버준기 털만 된제 된제 지마 지신 빠르게지 방어주 제토비는 안 원에 심주 못 남리야 제시 개천부터 던토고 봤다 더지베 현의 계급 지난 상매 불이 이상스니데 도고 쉬우지는 거 요래 다 영리 되나리야 가르래 주여도 아다 네 칠레단 저와 유베 심주 차가 가르 유조 내 가르 가르 유조 된제 간리야 손안난 얘기 딱 해봐 망부주어를 얘기했던 게요 근처에서 계속 전혀요 근데 유두자 안주 오 따뜻 말이야 계급치나 용조 용조리야 아니 지금 버준 체제 뒤 지만 지신 토는 버준 체제 바지 짬토부 있는 아니 제시지 고든 체도를 삼는 안주 토막이 지금 굴론스네 자 삼도 된제치 뒤 유두자 예돈 쪽에 로리야 안주 단다디 따 대뷰리 니치 되지면서 잡을까네 된제치 마 버준 슈리 버준 슈 체도자 안데야 지게지 표직비 다직 중지인에 자 다가는 신 안주 중국 표직비 심주칸인에 자 다가는 신 중국 빈영 송교대내 인에 자 뒤수 상매 내던데 변명습의 야구시 투표자 체제 안에 절제지 딘제지 다가는 신기 댕조지 다간 딘제 자 톱송 단다 당군이버스 당분이버스지 와는 아주 당분이버스지 야데 좀전 가려서나 프리 이산디 차산스 단도 버준 슈투요 말 아주 다 내고 내젠지 땅 아주 미간 간에 내가 딕스 쳐버디게 버준 슈어리 다 이내래 단다디 배지 프리 이산은 던지 슈슈 능신 체제 만주지 리지 체베 나로리아 단도 배디 르덴교 자르덴교 다시 나서 한번 한부 때가 르데고 된 적이 다 차베 편참부 쉽지 않아. 단다 디즈니 냠소디 다다 야가디
1: 나다
0: 나심바. 단다 단다 고주고 참지. 세단 델레 단돌레 모두 디즈니 예전실이요. 디즈니 알로레 텐테 진타 유된 여기. 봐. 다 딘데게 내가 유된 여기. 이게 망부지 여가

0: 中小麦病系的这边这么细别你去过吃一个。接了切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骨 책동급제 축주 집시러 랑소 집디 구식시 제로 책동급 경업중 아니 류다와 구버 어리 초와 시베 사고지 퇴딥토 냐바게부단 타야 겨주 시베 점중티 차장급에 퇴딥 노창 사양아당 순품 탁삼 집어다 제수 탭수연의 비준 제배 노창 식품 탁삼 진진 직제 제주배 딩조 약부터보다 좀바뷰 간이 빈조당 로과뷰 제시 딜리 슈에 차당 이게 차법법 조화시 점중 디신 비지 해밍웰러 제로 책동급게 업중의 손류 플리츠 자가 토발마세 조 점중 디 중재를 띠니 제로 책동급게 업중의 필류 노벨티 중지 자가 톱진 콩기 년차 점리 유주 강설 개발시 해밍웰기 점출了 투모 민배 믹세기 개주 침부 대마다 중루 소리 양신 주바장라 카세웨 윤댄 붐기 축구시에서 준댄 망부 뒤치기며 또 당외 돌아왔지라 점린 중지 루규토 제지 라나마치바 존나 제유 냐바게부 당타야 겨주 시비에 점중디 뜻신도 되부시기 인바 대낭 쿠바 계급기 냐바게부 샌드 에코 세워시기 니마 겨주 캡시낭 냐지마 투베 타마르 코찌규 냐친 멀린식 진투경 냐티 체다 추네 냐바 지송기 추중 자주 딩도 닌숨 추지 지송 냐탄 체바다 티네 지송기 냐티 세네 추중기 감투 담디 치록베 람파르두 냐도 생기 괴와 팅마 중타라 추가 로립디 냥고다 냐슈 냐이 게르제레 하메베 고르 담두 체네 지유바시 샴라 텐게네 어미지게 랍친기 좀바보 어니세 해밍웨이기 잠난와다 페노네 표게도 백규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중지모 나바게부당 타야자주 시에바티 류추부치센로나 그 이라 지앙 다대 파르투 냐디 총디 중니기 미세베 게슈네 유베 시툼 틴조 룽기 강유득 추딩 섭설 칭네 대가르 시디 네티 야르드윈 각부 체덥 체와시 냐디 진미 고르와 굴치시 디디웅에 딜라 카디에 제탑 칭이인 냐티 루프르딘저 총튼 지인 내 히마송 제도아기 원키 디 치수연라 마뚜바 이나 양나 채몽여부지 시기 디 드라바 이나 디 루프르짝바 인양 시메 냐티 힐링싱 똑당 댐베 냐식 힘베 신안 부자 메바라 이치기 킹바자식도 디케 하장 차부시지냐 그 개부추기 럽러 정리장 장난 부정 미바라 이치기 캥바식 치그 시시 추기 라르티 고르투브장 태규 치르 린덥 채워시 냐티 람신 고로와 굴치시 제송키 락바 유엔바당 착배 티텐 투바당 류 고르신 락바 예배 추주디 모동 잔네 냥냐 착배 담네 샤쭈 샤티 경미 랑네 쭈디 류숨 냠토차 동장말 쭈바당 그 la yeba chu chi chu nang du chu zam che ji ti che chu nang du bong kin ni ma char ge jian da tang bu ru zu su su de ge yi la nya ti ha lam xia chu su zu ge du ti tuan ni nya ti ne we tu ne le jun tang yam du zu wang yin ji xue ti lam sen gu wa gu ji xi ti du an cu yun ji le ga guo zu ren ba xi nya ge yi la la yeba chu nang du zu yun ring ta chu su nyam du kū tē chū nē tēn tī tē. Kū, nē tsū tōk jū mēn tū, pō chō kā shīki ngē nē xē na, nē sū tāng wā rā hā lē kū jī yā mē, jī xē. Kū sēp sēp ngāng tē kū sōng tē, tī nē tāk bē tām nē, mā sār wā sū bē shū kēng rūng shīki nāng tū mā shū rwa chē bā tāng. Sō pō chū chūng kī shuā xēn shīk lā nūr wā rā tēn, kū lāk bā yuān bā gā tsū nāng tū kiong tū bā rā kū rū. Kū, 피메기 자라규기 독주라메 비체스 시 라바윤바시 이내양 팅어급식 링 알라규기 로톱마충 그 이라 ngala ki tu ne lakpa yakpo cha jik me tuen chi yin na. Ngarang rangi nor zui yin yang si, lakpa dila jongdar yakpo ma jebe cheba yin si. Yin na yang tila tinga lop chongi kukab haja mangpo ra nyungwa tida sui xin. Yin na yang tunup cemo di lega yakpo che su. Ting jik de di ma sung. Kesi di yangyar di na nye te gu di kwa ju ki yin. Kui tida chen du rang ni ki chen si sebu tiza me ba xin bata. Kui yangyar damnya chen bu sa gu ba chen. Kui yin na yang nga sagi min xie tang. Nga guryu kowa tang. Martum langba su gu chung yang. Gyongmer langba tang gyuk chab che ne lu su nyam su chung du min du. Nye dong ki nya xie ting du nye nyung we na. Nye tadun ti se na ang. Po war ju mi tup. Nye ti ma ryu ki par du nyar ca che ne ma chung ngang kwa chi ki yin. Wendi, tsujui la dine shuk ge dweba ni tacha chi chada chubari ji chiklap gyab. Kui, kio rang ngay nian gugba la ang. Purnya chik shu di soshik ji chiklap gyab. Te tekar xa yu jing, zangma zhubie, sena chokba tang. Kui, lakba yunbe te ya zhudi, nyeru shimur jashin gone jukpar yung zo se. Kui yi la, nyati ji le yang tsujui che. Matar yang ngala gobe shuk tinra getub. Nga taja sosui rubtuba tamjia rubayin. Nga di gorwa gortu ju ne dungdu che tu ju na nga. Ko gyasur shukba ne sung taja nima shartin sumba yinbata. Tata nga yi gorwa gorshin yu. Nga yi tatung gorwa guji yu me tagu gi sikze le kue xin mi tup. Tata jung nga chakbashi. Kue tagu gi tinshu chenpu chungdu chinba kona tsorwe na. La yebe tepul nang la tenku su. Tegu tena dar tambur jinwa zayang. Halam ma che zam tenbe gup rimshin chik tencho. Ke chakba tang goyu tingne tegu pepadang. Lakba gu ne tenling shilu ngang tegu chik du. Ke sokbu yongzo tang. Gangba sungi shishu yugu do ne lakba nye ki shi chir tenpadang. Geshin kogbe gangba sung tang chakba teyang. Tedang chepji gorwa gor. Kui, korkia di ngui ne chiwa la ang, nga ti xin ne guwa gu ki du ji xie. Ti ne tegu chir ten mi du badang, kui tambur tenbe nye ser ki chui du tegu ne chudi ziru yang tong gu gu. Ti ji tegu chil shorgu zu badang, di song ki bimu zu xing, xin du ma du be ngang di ni lar tebur, jing sab jing mingba nak be chu nang le loa tu ju. Kui, Nya di korkia le chir doa di gorwa guki du ji xie. Kui yi le ngay ngay bar du tambur ten jitub che gu. Tambur ten na nya di gorwa korkia ten ri xin chi chung du zhugri. Cho zui chi ki nang zun du ngay di tong tuba yang si. Ngay ta cha ngay bar du nya di ling jia su zhugi yin. Te chi ngay bar du te sui gi yin nya. Nya di tebur gorwa kona guki yin doba tang. Chuzi ni songji, zi songgi lupu, ngui chu lianbar che xing. Ngaiwe tumna dingne xa rung, titu korkia chi chungdu qinbar ma se. Tegu gi sikze la xikdi, nyayi guwa gu kiin, jie zhu chi kiin gyunche mebar, dingla tun yungwa kyo xin. Zi songgi miklam tu, nak tumtum che ne chuzi jikzam qinbata. Ngui chu chu gi, cegu ku ming nang zu xing. Mektu dang goyu makhe nang tu zu. Ko nak tumtum teda la meja. Ko ngangzab teda rangang tegu tenbe nak tumtum chigu mumi yin rung. Nguyu korxin martum langbe tela ko simjegi. Ko nye rangi zala ma chinba chigi yin. Nya shigi wadu dinja si ma shiwa chigi yin xie tang. Nye nyati nyam tebu dida rongdu ju simbe na kong kyo war gyncho gi chua zujik. Nye tambe do ten gya tang. Pangme do ten gya loo cho ji xie. Kui yi la teta la simbar ziru, nye jie su loong yi yin nyam. Te gab su kui lakba nye bu tamdu sungwe tegu te lupur dunga teba tang zha ten zam che nan chung xing. Tuen am gi shuk chi we chon nan chakbu xik chung wasi. Kui yi la nga di chotu ring bu jie gu gi jen ta tang dunga gya gidu, teni yu tab che. Nya ti tenra ma chi kamin shi. Yina yang, te tara nya ti chongyi yu yang. Nani nya ti kuwa kuna samgitu. Nya ti chongyi su tu ni 我们今天跟你一种，冬天日日，节气随便马克天，节气的周围呢，天节气里，他年气温呀。可，伢啦，马冲安，谢谢。伢一老人，节气给真他了，冬个天个接不当，天过有天日日，这双给特给全部是了。可以了，俺一把土，伢得是厕所，假设几个人也没错的住个。 俺拉厕所接班捐帖子没，俺独立前女家，俺的厕所间呢，得女娃大多出去人家。有咱们送去，俺的这个月了，东哥没加班，哪里样过了天不过了？这送给提队把咱们没班特个月去的队容，可哪个月别出去全部九年，过了学期，哪里样出全部多少钱？
1: 金伯普普七星月，可俺芝麻松，伢提男性出格通用的银币，俺独立切图，可让独立面前干没热，听着陈子讲马切吉这些。可出格年年别么做不当，那个特贵拉了改把金。伢提他七十过年住头堂丢呢，可俺说怎切？伢提过完过年乱用个。
0: 杨家人让你卡点节节切进，可铁达人确实不下。可中国人爱算呢，伢的人家人过完过度就去穷呢，怎么容易不来？特贵钱不养，其实更没讲。特贵中速度主体，伢的卡起过呢，初穷家住给老用我明白的。这算起也让呢，也用各具人民给天边各当地的各出行。
1: 可特贵用作，铁达人去丢不是。可以了，俺爱为盯着土牛店里面讲，大家推拢东西是切个，俺拉弄的地大的阔了俺娘。可有咱们呢，去过完过丢，俺也全部输个人谢谢。俺让切得清楚，杨家过完年送过呢，俺娘的前途。可咱下得空土赔不得。
0: 伢一看落个月吧，可以出来，特够天咱们前行，中国路各做的对。可以了，伢啦，既然他的既然给两个吃，这个看落呢用途，伢杨家去了，看点结完了不用。伢，除了切入民用咱们亲友讲，听你哪个程度单位新农引进，提了电器，可惜呢，落土。可。
1: 俺论不给确实给那这个多，没那么加确定度有多，咱们店内农民是白马些，店内零钱人不稀罕，这些。俺也过了听松柏古多，可现在听听通不通话些。可俺了通话呢，起初哪有有这个人不通，俺的主要呢主营人不提他高兴，俺的人不听着月白了，可以店内买去，可。
0: 引起骂热，伢的全部听着用尽了事这些。问题，伢的全部听着有点事。国外的考试不当，的出来团进，将他买了松竹咱们的事儿，提舅妈、穷人说，我们把这双给通。舅妈的说话全部是给我来讲，其他话也不听呢，目的是引进，心都我为穷人说真难约。
1: 在吉普塞了中超也不当，伢以全难度解决其对，这送给他索邦签不当，旅用电给目的也不通行，伢提介绍脱了推不当，心都气坏。

Titu, Jesonki, Lakba Nebo, Shuk Mebar Kurbata. Miki Gang, Parsine, Chempu Mato, Sebu, Rigminaya. Netadun, Suda Tingjik Chegu, She Ku, Susu Susur, Tamjasha. Ku Yangjar Suda, Shik Chegang, Netu Narsin, Kongsun Sunang. Ku Yila, Tachi Du Tinja Imbashi. Gomazu Kongne, Susu Zala, Chinan Sharwashi. Ne Yangjar Suda Shik Chetunya. 그 동해 타다 수금 체바당 시슈 항마당 돈네 윤진 송외 나켈라 띠디 냐티 동해 치외 시계 박자라 카디 제외나 냐티 그 티

ཉ་ཤོ ཆེན་བུ གེབ་ཙམ གི སར ཙུཡིན ཆང་ཤོ དེ ཐུན་བུར ཅེན་ཝེ དེ ཐོ་ཅེ ཇེ་སོང གི ཆང་ག པ་ལེ ཁེ ཅ་ གི ཁ་ར་ དེ སུབ ཚོར་ཝེ ལུ ཡོང དེ ཏིང དུ ནེ་ནེ དེ ཏིང རིང ཙམ སུབ པར ཆེ་བ དང སོག བུ ཅི ཅེ ཡོང ཙོ གི ལ་རྒྱ དེ མར ནེ དེ ན ཉ་ དེ ཝུར སིན ལང པ དང ཆེ ཁར ལེབ ཀྱང ཉ་ དེ ངར ཤིན ཆུ ནང ནེ ཐུན་བུར ཆོང དེ ཉ་ དེ ཧ་ ལེ གུ བེ རིང དུང དང 行个, 提西当这边用作恩巴塞瓦电景, 提出穷当这松给国有退给南卡尔降巴达都难, 提及伢的恰恰当这去南都弄巴当, 乐给生命这松给绿当主用连巴切, 这松古有科瓦当江面狼行, 米给塞布米日门, 可卡拉给电给塔巴绿巴当, 塔巴的可 빡빠 슈베 라빠 송기 생네 테불 칠 조르주 그 미키 릭톱뒤 냐티 켄게 말 녀와 통신 느가르데뷰 또와 남라데 카라기 유어 냐이 창윤의 색라 제티 튐바다 냐티 닝네 튐베 차키 추추 말불 큐르 당도 차티 낙부 임번니 띵세 인니 직락점 사이 추추 최기 착도 당자와다 대지 뒤 자춘 달도 제르신 겹 냐티 응의도 인증 그자명 미치벌 멀럽당 첩지 얌염투 초월치 제송기 급급러 세부통투비 미기 히벌 따왔다 대제 그 카라 땡기 탁바디 총규 특유도 신기 땡도 니골 겹치 고 락바니기 땡도샤 그 총규 방립라 니티 내직바 당세 용어쇼 나니 내외 두배 개부식 인종 내 냐티 세바이 땡에 뿐조시 다당에 내가 까지 침부 다 죽게 시시 그 일라 다당에 칭샤당 탁바 처지 제디 대 주치수 넘기기도 내딜 민니 유네 주낭도 추강디 냐티 주낭의 텐지 추치의 쉐베 왕투 제낭 주중디 낭도 냐티 흉답 땡네미 ngay chachi tata caasu tsuyba chaji nyati chuyongne lekbar tam tarxin lang longyo tram jay chene loa chokyo nyam. Kyo nyati chuy chisu tene takba chik te shokbe nangdu judi kane chir tenbata. Nyati go chonggyo taru tambur tam. Kyo yila ngay nyatir tazamda, rekzam, nyezam jay chi dwikidu. Nyati ngay gyonor yinyang. 냐티라 냐잠 치드바니 티긴키민 나니 타키 냐티 닝라 제수 삼추 티닝에 카라기 유원에 송디 팅니바 죽투스리 타당에 냐티 추용네 담불 돔그 칭샤 차부시기 냐티 깨바징네 티 주중기 땡도 담불 돔그 기도냐 그 내가 치시게부 시시해지 추 하장 용용식도 막답 죽지외 내가 같이 침부 망타 죽으여 그 남카를 따잠당 주치 냐라 따잠 제신 님을 시발 때 그 일라 닝군 유네 윤진 친미도장 퇴롱 당화시 태규 태규인라 다자 피주미 김라 립지 부태당에 대다 직도 지네 조악그냐 그 냐라 쇼당 시시장 냐티 마용와 텔레 도아디 소이 응수 제로 개베나 제송키 추중 티 치수 동괴도 코당 냐티 직도 지월 마세 냐이고 총규 치수 니티 냐티 침부 대달 유바라 코 이 마치 발줄 그 태규 도신기 때네 카라기 유에 태규 쯔데 냐쇼키 낭도 주지 냐이 칸에 뎀바다 게이 레지데부 점규 링부 땡도 고와지 고지 냐쇼 현식의 난도 주네 레지데부 초도로 고와지 고지 탁바티라 두바식 게티 총규 특유도 신의 담불담 대지 그 탁바 동부식 제티 존주도 친네 냐이 중말지 냐티 통매 목도당 뇌도 니네 뇌도 장장라 교와다 체디당 중말레 알신 카도 묵경의 체디 대단히 미식기 조문아 제발리 치 신치와다 냐티 미니 파르데나 꽉대 장시 난기 독주 민룬 난와

0: ita jawa nambe tona de she gyabu ina dinde jik tona she gugdu usi. Kesi moi pu shibe yakigu yi dila, yakigu yi nambe tona matum cheche chita jaje, yakigu yi sa yi jawa ina, yakigu yi sa yi shubo di karesina, chiba seji ki dada pu di kachabre. Chawala kowari. Chawala kozaan mui ayik jor siyala sokba. Mui ayik shi njukba chi siyala sokba. Tundala kone deshiye ta ngunzi che na ngare debi na madikba zawa nyina mindu. Chezan di gabgi moi pyu jibe yakiku yidi la chita shubwe du chita majawe namba yang du. Ngesna chita shubwe yinere chita ma shubwe yinere kanta yang 전화 갈스나 개발 기회 민도
1: 신경 넘어 저 공감상 당대케남 최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티 레진시 레진디낭 편정 롭다 체메 개겐 침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옆쇼
0: 나 푸시바디 차와직로 코구구두게 양나 푸디시바도 봉운죽로 코구구두게 디니 또 가르스나 야키구 이 딜라 체다자타 양나 디제체 강제민게 문지타 제시 수초구 도슈게 근데 디니 강그 왕도 땅네 제시 제바 이네 공도 슈버능신 제지머닝타 지지모이 푸인베 두숨지당와 춘이 디턴야이나 추어탕 다가는 신기 깨워 교서 강탕 강야 융구매바태양 대부대 제장 예스나 치자 슈버이나 치자 슈베 남베톤의 제시 제도라 제자 슈버이나 제제 남베톤의 제시 제도 은데 도르드니 시에비나 턴야 깨워 탕 턴을 추어 디나 자원이나 융구민도스 제다 홍어슈에게 낭도드에 다 가렸으나 두숨지당에 겁려야 맹아 겁려 중에 지강 당보주와라 저지머니 지디모이 피시벌려야 이나 옹어드탕 제시 슈버자미 샴라에 두숨지당에 시에베 맹아 겁려 숭에 지강이바 빠들레 시엔데지 포이 피시베 지강 디골려야 이나 자제 피구에 농진 샘버버 남라 옹어드지 슈구인 디겁라 바디 레 시엔 데지 포이 피우스무 와라 바디 제수 자웨 라사 레스 두와라 라사 레디 다리 데 튼 강 땜바 주버베스나 가웨 튼 땜바라 주버레 가르시야고 와베 데바 시당 게도 네 베세지 숨주 탐바 대다기 낭네 대다기 튼네 가체브레 바디 로스 부바 양마나 바디 로스 이월 치베 턴디 세월 체바 인자 레사 레디나 가와라 양문지 제국도 오시고요 오나 바디 로스 이와 지구베 군제 카리나 샴라 네디고라야 모드지 슈그인 투숨지당와 겁라 디에베 겁라 문주기 푸이 퍼이 랑디 미시 이기남라야이나 주베스디나 요마레 제장 금제 틸렛데제 바디디 로스여와 다오는 안도 튼다디라 더동 중체제만 오도자지 슈버이나 콩도 강아 주베 추시에베 겁라야이나 안도 자외나라 치강딘데 주발라 포니 포탕 몰라주스 숨으로와라 다셔주 미주베 추시에베 겁라야이 자외나라 딘데 주발라 랑게 대탕 체바나 포양 몰라주 미주스 숨으로와라 제장 푸이 퍼이 디 대바 찍바 이인베 푸이 바탕 다가는 신기 무이 파 신도 모 마제라이나 미주버레 머시 체베이나 포네 포탕 몰라 주버레 데 랑기 대바 이인베 푸이 바탕 무이 파 대신 신도 모 마제라이나 죽마레 다가는 신 머니 파라니 대외장 죽마레 gyumze kharasana ngar jugju denpe gopla manin la jugbe chudi zawe nana ya chisub zawean denyamare. Che zang 바디급 두 대바 땜발라 야이나 나도 남바 미지그레 배차샤베이나 두두주 슈베이나 양나 머닝 태이기 대바 땜바탕 양나 문주 머슈베 땜발라 속베 남바 시행기 토네 두 대바 땜바디 또레 제다 랑게 대탕 체바 나 포양 몰라 주미 주르시 셔주 미주베 추그 겁라 숨버디 능신 바디 쿵라 유베 푸이 페이디 랑게 대바 임베 세지 옌 쇼르발라 파파파 마시베 시부디라 주베 스드 메자 체자 바디 시바디 로스카와데 단다 카데스나 대베 겁라 무주그 푸이 페이 슈괴베 추디 시에르발라 웬데 바디레 충외 푸이 페이디 랑기 대바 이멘베 푸이 타 무이 대신 머닝 이기나라 죽은 매 로소 바디디 깔급의 중재야 다가 랑지 디급다 충외 바디레 현대 즉 푸이 퓨스의 포당 이 퓨스의 두가라 디 야키구 이디레 제다 슈타 제다 슈키 디루양 미지버데 공도 슈버 능신 리데제 안도 떠난 디데 tūsum jītāng wāyā kāplā tēnbē cīkāng sūmbā dāndāng tādē gōjē mē ngē lā shībē cīkāng dīlā dēshē jī shūgī yīn cīkāng dī nāng lā chūng wāyā dāndāng tādē gōjē mē ngē lā shībā dī kōdion dī kādā rā sī na dāndāng tādē sē jī tūgā lā dāndāng tādē sē dī tūsum bū sō sō sūgyū rū 인구십에 튼다들 단당 터대수도는 두송과 마음바 이내래 단나와 이내래 대바 이내래 창말로 있는 수규로 인구래십에 고된대래 두숨소소 숨미직바 야마나 두숨소소 문죽탕 다가는 신기 양 진죽소 강슈탕 머슈기 두숨소소 류기 남바주얼와라 미직부 인바 구그레시베 튼다들와라 이나라 중외 고젠 메세디이나 고젠 슈베 차외치 두숨지등와 급러야이나 멀레베 캐주디 세월체버레 고젠 메베이나 양바더부 코투버와라 오나 디쇼라 도젠기 이기 슈베 차외미 디급기 빼라 두구유탕 메스나 조양 요데 징드마시베 안도 드지기 차외치 주발라 마옹베글로 더워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단다외글로 응원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개베글로 퍼워 가라다 차난로 들라드 주발라 다디 독바쟁이 남베토나 중외 빼지르와라 공두시에베 두숨과 두숨 지땅외 천이디 가라스나 용수 상화레 주발라 디급기 고젠 메세디 고젠 랑라 코구르 머시 독젠라 속바 있나 유요 마레 다낭테데 고젠 메잉이라 시베 급 타마타마 대충에 라지 라디 팅아 날레 주버 줍시 모두 수에 급라 야이나 송스머 능신 라다디 카르스나 듀베 튼덴버 주거르 와라 카르 듀베스나 공도 두숨 지당외 급로 시에베 케지 티다잠도 머체 테르 머듀베 타동 케지 현다양 유베 튼딘데지 듀디 덴버 체버 와라 레이디 듀베 튼디 카르레스나 샴라 티강 시베 급로 야 제디 치직 머닝 교양시 집에 치강지 유발라 치강디나나 댐베 튼다디 레이디 레식 도어 체바레 제디르 치직 머닝 교양시 집에 치강디 오나 코덴드 카데스나 산조샴나야 치강디 고레야이나 제셰다 치강디나나 제디세지 중머레 로알라 제디 카데 데셰베 제디 시바디 컨데지로 코고데스나 무이의 슝나 제바 메데와 타 머닝 슝나 주바 대보 예바 소하게 소 카데스나 빈낭 안조 빼지 차샤 신제 더블야 차트는 시베이나 마옹바디 커워 자타 제데 탄다와디 커워 자나르 제타 제데 대베급라 퍼워 자타 제 더블바라 탄다와 네급라 양 안조 커워 자나르 제타 제 머치부 제제 응원 자나르 제타 제 더블 자나 체딩머닝 치딩 모이 퓨시베 맹하는 신 응원 자나르 제타 제 더블 자나니 숙디 강종수 차베 다탕 터니소 강당 강양 댐바 다쇼 주루 디자미안 가졌으나 퉁규 요마를라 조수 디신 투미 다두기 슝기 공바를 매장 단다외 급러야 있나 무이의 슈바디 조치와 인양 급가를 무이레 대대 머니 슈디 주숨 지당외 급기 단다외 투 세월 주베 예베 튼다디 무이 슝나 주바 대부 매바 타 머니 슝나 주바 대부 예어레세 대학의 둔다 딘데니 자원인의 말에 성우도 중외 규량시 집에 양아 양디양 카데스나 유바리 머닝잠도 머체 공동오드 송승바 능신 무의의이장 슈디 투지 탄다와 세벌 주고 유배 둔다 디 댐벌 체벌와라 교량시 수도전에 치마디에 제도전에 둘라 무이어이 슈그레시베 튼다지 댄차브르와 재단디 양디 머닝라 제도전에 둘두시에베 무이어이장 예바 무이어이장 단다웨 코든세얼 주베 예베 튼다 둘러시베디 둘디 코어체브르와라 양아 양티양 두베 튼댄바르 주베레 교양 시 세베 시 디니 당아도 폐게 자지 시에비나 룬와 탕양만나 초과 더부 고든디르 와라 머닝 자왕 초과데 머닝 자외 내장 요리 지그레스야라 소베 든다디레 콜라 튜숨 지당외 급 맹아나라 숭베 치강 시부디 고든 골스네레 양만나 튜숨 지당외 지케줄라 야이나 안주 롭종 탕 오드 대시 슈버데 샴라오나 간도 공도 모두 송신베 치강 시부디라 시대지 로베 남베 토네 공도 시에베 치강 시디 얘기 낭들라야이나 족돔라지 두두지 슈버이나 소위케지 샴세기 낭세 크시징네 중으로 와라 당고대베나 제디 머닝으로 와라 케지 니버디 카레스나 치지 모르 와라 케지 숨버디 카레스나 대지 포유 퓨젠으로 와라 케지 시버디 카레 단당 터데데 수규르기마들 와라 캐주 응아바디 카레스나 고젠 메바디 디급라 야이나 고젠제기 차외치 릭디 메바디를 와라 캐주 죽바디 카레스나 바디젠라 저지 머니 시베 머닝 터이 코나 슈바 터이 코나 슈바 스도전에 터이 코나 레 머닝라 이기니 유발레 거의 머슈베 된다디 세월 체월 와라 디 오늘 깨지 디 시에고야 금제 카레 금제 카드에서나 짜나는 야이는 강원주배 추시배 거라 머니양네 포물라 오스 숨으로와라 다음은 머니양네 포물라 오시배 숨디 코든디 안주 코대보지 로라 문지 체대보지 오드시배는 연제주배도지라가 간에서 멜로나는 야시미주바라 머니카니 짜다다 야단나샤 사야샤 선주 머닝 태인이 로라 선주 머닝 태인이 까바 카바 나머 죽숭을 와라 까바 카마 나머 죽숭도 전에 얘네 나도 미주발 추디 슈라 도투불 와라 제자 공도 슈베 지강 시부디달 야이나 나도 케주디에이나 도투구레 알라 바디급을 야이나 미세레 금제 가렸으나 바디급을 야이나 제딩 머닌 시도 전에 머닌이 나네 더이 코너 슈버데 거의디 미슈버데 디나 바디급기 캐주 찍으래 시안 캐주 가렸으나 지딕머닌 교양시 수도전에 바디급러 야 열와라 지딕급러 야이나 머닌 더이 죽디 단다와 세월 죽버디 캐주 찍으래 바디급러 시안 캐주 가려왔으나 대발 포퍼이 슈고양 바디급러 야이나 랑게 대탕 체베 바디레 시안 대직 포이피 시소기 공부 능신 양난이 머닝 터이기 대바댕그대 양난이 문주기 이기 강시 머슈베 남베 토안에 대바댕그대 제다 빠디급래 야이는 안도 샴라 레리시니 대시 슈초그 레디 빠디급래 지켜주 예열에 공어슈버디게이나 지강시부디 코든 꼴라 야이나 초규기 남베 토안에이나 제시에 다 모두 슈바담이 레젠 치매나는 야인은 네 무투제 지강 시부디 코든 탄 대다 천지기 빼주당 제배고의 야인은 모두 슈구인배 자제 비교 능진 세모보 남기 뒤도도 세나로나
2: 페이다 타마 좀 해서 쪼호치
3: 아지 안 잔카발로다 타가져봐
4: 아마라 아니 꾸츠기
3: 보모 꾸치 개군지 찍치다 저 꾸치 타만 용지 텐다 내 보고 로제기
5: 라 자가나나 카달루디 타마틴 쇼그로니 마시고네 자간디나 타마티니 마지보네 재미도니 아자란 준보이나 콘조 탕마야 타마마티 찍럽다 마지보라 타마마티 찍어지 대원유기니 보모 주저 타마틴 사조유 응고
3: 고즈 키란 텐데 아니
6: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 메트 교세시
5: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데 지우시 텐정도
7: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Jun ki Chungu Dundi Lo Juk Sum Korwe Lo Yin Xin Lo Jul Ha Zam Rin Chungu Da Nyam Jun Gekab Ki Nyam Le Gyun Du Ding Sip Da Dendi Nga Kong Pe Chung Di Nam Zhang Bor Jin Sik Dung Bu Ne Tung U La Kyorwe Gekab Ka Ki Mang Su Ro Penpa Chin Pa Top Yu Cheng Si Sa Xu Le Ngun Ba Da Di Lue Da Wa Thang Bu Ne Si Pe Pa Da Chungu Da Yu Jik Lam Jik Nyam Jun Gekab Wa Ri Ki Ngun So Nyo Zong Dung Bo Ro Gor Tung Ju Ru Chi Ge Da Nye Dong Ge Ge Sim Pa Te Tu Chung Bo Le 갸지죽숨다 청중아 파리여징 강대 중규 치조뇨종 돈보르기 갸정업중의 지송하다 냠래기 딤슈다 순슈 균두가 응은유 소슈군준츠 명아라 총만뇨종 직수라 젠롱 차부체바다 규직람직 냠준키 규주체베 튠지다 냠래 냠게제기 도시라 응의유기 튠인케 침부된유 레진초가기 방미 공비다 미덥징류 청진벤주르소 기공기 냠래 딩습도 동규다 Tunle jita da, kodru jita, jitu nipi yungwa da, gudi tangde, gyagabka ki mima la, tiwe changsha da, tiwe maungwe, nipi nyamge ki chumze, nyamju tupa che gyu ngun zin che yu.
1: Diga leku nipi we ne cu. Che nishu nga nin, junkam kuyu bu, nidu nishu zang alu, huang yan ling tsum ki, sato ngun bu, takse nishu kibda che yuwa shi. Nishu le ngun pare, huang yan ling tsum ki, sato ngun bu tini, zem ling to, tong ngun pe, churu chakdo, gebe chung ne chubbe, gya zun nang ki, sato ngun bu shikin la. Rangye tu, ta para cwe ni tubbe, churu chakdo, sato ngun bu, tongma ti yang yin xing. Sato ngun ti, ke gya gyun la mi ngu chu, chik tong shibde gubzu ko ji ta, cheng chung du yun simpa ta, ka xin chi shu ki, zara, mi ngab chung a chu ta, cheng chung sum simpa, ding se la mi ju chu ta, cheng chung chu simpa. Sato ngun bu ti, nang ngu du me yib dara ka xin qi xin, ding xin chung hui yib su chuba tang, cu ju tang zhe peng zhim chun te chuba zhe ki kye ju ten yu ba shi. Sa chi ki lu rub rik bie xim ju le tong mara ngun par, sato ngun bu ti ma tar hiyan ta par ki lu ngu sum tong ni jie hi kong du chuba tang, huang yan ling sum ki sato ngun bu tang ti ta kor cu kong su ki ngun rik ha jang pu zong chobu yu ba shi.
2: Namo che ting ki yang da ngun di ne zhong. 그래 피규르기 노작인데 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드니 그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원이츠레 레접 중도 로데레기시 다와토베체니 슝안인 체니슈 신인겹에 사용차베트 용다르양 계급대 미캬다 지주캬게 기남도 쇼르바다 미책동합제 니슈 탐바라 매균수 유지주유 원내줄의 개용 투미 소진기 조시 호아라호 로드리게스 사용처 민자당 업중업 등 가손 참여도 교류받아 민이게 점 간인 출류유 대민용달이야 소교 숨게 십주 시주라 도리균 포 유진 대처 민간기에 추받아 민간가 세기 민나 카짐 체신유 냠제 개조다 대신 개거망부 칠레 로급로가 원내줄라라 조르신 유제주유 중국 친주 비진자바 국가 군기 체니 슝안인 중국 조직 원내주례 사용 뉴스 내주라 도구로 서무 최신 유효받다 원내주라라 자도 중국 흉접 침묵한다 제도 등습 최신 유 퇴삼 지마라 중국 조직 원내주례 초기 교육으로 시기 뉴비의 족수기 조럼 제도 유지 주유 원내주례 개용 치도 정미다 지공 중국의 염제 직접 현소기 중지 휴고 정기 비진 그 퇴주 제니 슈 총인 기 토리 직접 내공기 사르급의 제지 당인 지급 Mingara wani zule jiyu sishung di zinki shigyun chiwe rogyub chaju begu tsubata nyamzhi jigab lhenzo jigya rogyub jigje chedu nyurub chedi ganay chui luyu be chidu binda chuyub ki ledun chui shuyu. Ninze yimi ki bidab chibagyu ganyin chui luyu be binda giye gibsin xie juyu. Wani zule jadu zhunggui shungzab chimu kanki zini shunga ninki chidu chuzu tangbu yu zamla Zhonggui Mengyu Dangwe Gongsi Rokyur Chibbe Jigje Chichin Sayum Gyeogwido Orde Chuyub Chibbe Leidun Jigzu Chiyu. Tegong, Nujipobbe Chidu Bunda Ka Tangbo Gyesa Jala Jasi Weijing Zhonghui Cogantu Guji Chie Sinyu. Wenizule Gyeyung Chidu Rengmida Chigong Zhonggui Nyamzhi Jigab Lhenzo Ki Chibsi Zhuxi Xunba Liangguo Ruyi. 안주 흉접 침묵한다. 단도 냠제 지접 현조다. 순노 현조지 기치등어 최적기 내든 최쇼기유. 냠제 지접 현조지 최니 흉안인 응소 시립 개교지 주체대 주리다. 추 대신 초외 코제소 뇌지 포교토 기교래. 뇌지 내주 첩치 중도 주주제와 유 지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 내추 이젠 보스완 초가 토담 주기 체니 슈초 닌지자 비디 호르무즈 초가 주겐 기 추신 용조 덴케 심베 출람타 레림 시르존 조규 체구 시주바타 덴케 심베 출람레 랑가르 조규 체케 추신레 데자기 겐송타 제유 겐주기 겐송 토김히 덴케 심베 출람레 랑가르 조규 체네 튠베 죽제 용조 추신기 다완 차장 유켄타 총여르미나 추변제기 랑가르 겐쿠르구 시데 유바시
0: 세계나 보초 공세선 교류년 주식에 빠상 함라다 렌지 원두인 리젠 긴코르 난겐 덴진자 메라지
3: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미미 부지키 난주 르보 추기지
3: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치
4: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루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강시키 유기민남 용어치
4: 미리카키 둔지야제당 퇴몽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당 독슈내서 여완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링기 공감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세슈위 팅디리 제이 낭던조니
6: 계시지급한 게